그러니까 글은 부모의 마음의 근심과 불안의 재료거리로 자녀를 보지 말고 그 자녀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짧은 문장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고쳐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녀의 생각에 대한 세상적 관점을 뒤집어 엎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자녀들에 대한 습관을 단호하게 교정하는 문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는 자녀를 대할 때 내가 낳은 결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이런 말을 아예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저를 어떻게 길렀는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뭘까요? 네가 부모에게 그러면 돼? 이 말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기획한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자녀를 내가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과물로 생각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참 좋은 말 같은데 앞뒤가 다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며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 자녀라는 거죠. 그 출발점부터가 내가 기획하고 설계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자녀고 하나님의 기업에 속한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에 가장 우리의 소중한 태도는 소유자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과 하나님의 기업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과 선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를 대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계산 위에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마다 두려움을 움켜잡는 모습으로의 자녀를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 그 구는 출발부터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자녀를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뭡니까? 내게 주신 자녀는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을 분명히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내가 뭘 보느냐 따라 다른데 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먼저 비교의식이 사로잡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성적을 보고 자식을 평가합니다. 재능을 보고 평가합니다. 성격을 보고, 외모를 보고, 가정 형편을 보고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 계산에 결국은 무엇이 남습니까? 내가 자녀를 계산된, 나의 부모의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면 자녀가 남는, 자녀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때부터 점수와 관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눈치 빠른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과 환심을 얻기 위해서 항상 성적표를 내밀려고 합니다. 기쁨은 불안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선물은 부담으로 와닿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은 계산의 눈을 거두고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라는 거죠. 부모의 계산 위에 올려놓은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눈 위에 자녀를 두고 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로 봐야 되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일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두 표현 속에 우리를 향한 자녀에 대한 이해를 바로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자녀 앞에서 인간이 할 첫 번째 일은 통제나 설계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흔히 부모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그겁니다. 통제와 설계. 부모의 관점에서 감사를 통해서 내 마음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고차원적인 종교적 형태도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그 자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는 선물과 기업이라는 그 명제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자녀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로는 복의 근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물로 내게 주신 그 자녀를 통하여 나의 가정과 내 삶에 그 자녀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자녀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고 하면은 자녀는 우리 가정과 내 부모의 계산 속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표현은 그 기업은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택한 기업을 보라라는 표현을 자주 성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그 기업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자녀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언어에서 기업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칭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기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방향이 뒤집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부모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될 때 자녀들의 삶의 방향,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모든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요셉의 생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부모로부터 떨어진 세월이 꽤 깁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부모의 사랑도 팔려가기 전까지만 받았고 그 이후에는 부모의 사랑조차 생사조차도 부모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업되는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기업을 확장시켜 나가십니까? 여러 우회곡절 천신망고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그 기업을 확장해 가시는데 어디까지 확장해 가십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확장해 가십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중동,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경제정책, 요즘 말하면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총리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오히려 그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부모와 그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확장해 가는가를 부모의 영역 속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의 성장했던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성장시켰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되나? 그렇게 하라고 주신 예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맡아 관리하고 양육하는 청지기로서의 부모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부모가 설계하고 부모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를 가진 믿음의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태일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급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세상적 방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급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어떤 일정한 공로를, 일정한 성과를 올렸을 때 세상에 주어지는 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내가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상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상급은 거래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선물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와닿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정한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상급으로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상급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맡기심으로 나를 신뢰하셨고 그 신뢰를 은혜로 얹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맡길 만큼 신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셔서 그 자녀를 은혜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업을 나의 선물로 저들에게 주었을 때 저들은 나를 믿고 잘 감당하리라. 이 신뢰가 바탕에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상급이 되면은 우리의 생각을 높이고 또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메달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높아지기를 기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우리의 언어가 높아지고 우리의 말이 높아지면은 자녀들은 숨 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낮아질 때 자녀들은 비로소 그 안에서 영적인 호흡을 시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낮아질 때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기업으로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청지기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뭔가를 생각하고 낮아짐의 자리에서 그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고 케어할 때 그 자녀는 그 안에서 비로소 영적인 호흡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복의 통로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복의 통로라는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복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흘러가게 만드시는 역할을 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내게 맡기신 저 자녀들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한 생명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한 생명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아까 요셉의 예를 들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이 세워지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흘러가게 만드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개념 속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통로는 흘러보냄의 의미가 강합니다. 통로가 막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욕심의 돌이 쌓이지 않도록, 불신앙의 돌이 쌓이지 않도록, 세속적 가치가 흙으로 내려와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막지 않도록, 청지기 되는 부모는 그 물길이 막히지 않도록 늘 소통의 역할을 감당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기업으로 주셨고 선물로 주신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 그것이 막혀버리면 모든 기능이 다 상실되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할 수가 없는 거죠. 흘러가게 만드는 보호의 기능과 흘러가게 만드는 그 기능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가 개성되어 가도록 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내가 우리 대를 거쳐서 후대를 거쳐서 그 후대를 거쳐서 그 믿음의 물꼬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의 물꼬로 함께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복의 물꼬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은 영적으로 숨쉬게 될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향하여 날개짓을 하며 날아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숨쉬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완벽한 집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숨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 있고 용서의 진행이 빠르고, 그리고 그 모든 예배가 자연스럽게 그 가정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물꼬가 막히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집안에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자존감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요. 자존심이 센 것은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존심이 센 자녀를 키우지 말고 자존감이 높은 자녀로 양육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자존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기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삶이 어떠하든, 내 경제적 지위가 어떠하든,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심만 센 거예요. 그래서 남이 무슨 소리 하면은 그걸 그냥 못 견딥니다. 왜?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자존심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드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영적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중요한 복의 통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반대로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첫째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을 대할 때나 사물을 대할 때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밀려오는 내 마음속을 어둡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흔히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부모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두려움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통제라는 장치를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 아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지?

불안함으로 그때부터 부모는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래 하면 안 돼. 저래 하면 안 돼. 통제권을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도는 줄고 간섭은 늘어납니다. 이 물꼬를 역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길어지고 간섭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자존감을 높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뭡니까? 자랑이에요. 자랑. 자랑은 감사의 옷을 입고 들어오지만 사실은 자녀를 우상으로 만드는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녀는 나의 자랑이다 라는 표현을 흔히 세상에는 많이 씁니다. 사람들은.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그럽니다. 너는 부모의 자랑이야. 아무렇지 않게 이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여 듣다 보면은 하나님은 가려지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하여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부모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자랑거리로만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안 되면 부모에게 부끄러움이 돼요. 이것 또한 자녀의 앞날을 막는 악한 돌멩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자랑거리로 보았어도 그렇다고 또 반대로 부끄러움의 요소로 봐서도 안 됩니다. 개념하고 전혀 다른 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걸림돌이 뭡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데 막는 것이 분노입니다. 분노는 거룩한 의분을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 상처받은 자아가 어느 순간 어떤 한 매개체를 통해서 폭발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부모의 분노는 부모 속에 있는 자아의 상처가 어느 순간 자녀들에게 폭발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복음 안에서의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부모의 분노 속에서 뭐를 경험하게 됩니까? 죄를 미워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분노 속에 노출된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영적인 질서를 배울 뿐만 아니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돌멩이는 복의 통로를 막는 돌멩이는 방치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 안에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는 이유로 자녀를 내 마음속에 자꾸 밀어내는 경향들 방치하는 경향들 이럴 때 통로는 굵직한 돌멩이로 그 아이의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복의 흐름을 다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의 통로로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선물이 얼마나 존귀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업이니 그 기업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선물은 값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내 삶의 가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을 통해서 평가가 되는 거죠. 그 선물을 누가 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물을 그 기업을 누가 내게 맡기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게 선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기업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선물과 기업을 은혜로 받는 순간 내 자녀는 나의 자녀와 임과 동시에 하나님

0: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인식하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우리가 인식한다면은, 여호와의 주신 선물로 인식한다면은, 그 아이들을 대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요 선물인 줄 알고 신중할 수밖에 없고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말로 세워지기 때문에.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를 대할 때마다 너 왜 그러니? 라고 하는 통제의 언어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은혜의 언어가 흘러 살아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녀로 세움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일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요셉처럼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남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14-8291번 경남광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FEBC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어제는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해드렸나요? 어떤 친구는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슴에 달아드리고 어떤 친구는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로 또 어떤 친구는 사랑의 포옹과 아빠,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라는 사랑의 말로 표현했을 거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지 궁금하네요.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엄마, 아빠 기도할게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엄마 아빠 기도할게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까요? 특별히 부모님께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매일 아침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때로는 늦잠 자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또 매일 아침 더 자고 싶어하는 여러분을 깨우고 아침을 차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부모님도 매일매일 노력하시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마음과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한다면 부모님은 무척 힘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느끼는 감사의 마음은 꼭 부모님께 표현해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알 수 없어요. 친구들 중에는 저는 조금 쑥스러워요. 우리 집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용기를 내면 어떨까요? 부모님을 꼭 안아드려 보세요. 부모님의 눈을 맞추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 가족은 더욱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찬양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가장 큰 사랑이 될 거예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랑이 꽃피는 멋진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첫 곡으로 들었던 엄마 아빠 기도할게요 찬양을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주열인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엄마 아빠 기도할게요 찬양을 부르며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윤부연 어린이가 부른 임마누엘 가정,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0: 사랑의 사람을 만나요.
1: 나는 베드로예요. 3월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또 만나게 되었네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의 부끄러웠던 또 다른 행동에 대해 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나를 제자 중에 대장 제자로 삼아주셨지만 나는 자주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는 주일이니 방송을 듣는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가 큰 교훈이 되길 바래요.
2: 빨리 자리를 옮겨야겠어. 내가 이방인 형제들이랑 식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저들은 분명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저들은 유대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0: 이렇게 생각하며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을 떠나 그들과 거리를 두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가 유대인이기에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친구가 되거나 함께 사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유대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그리고 바나바와 베드로가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멀리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그때 그들의 눈치를 보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를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시선이 두려워서 옳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친구는 없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혹시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룹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여러분의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 꾸며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방송을 듣는 친구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세주가 되신 것이 아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친한 친구들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옳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사귀고 새로 전학 온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고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여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하며 여러분을 도우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예수님, 함께해 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진짜로 변화될 수 있어요.

0: 베드로의 행동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형제 자매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 형제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 매우 좋지 않은 행위를 했던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이 따로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이 일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1: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쳤던 사람이 왜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이방인 형제들과의 교제를 피하십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 처음 교회들이 세워지는 시기에 교회 최고 지도자로서 본을 보였고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혹시 지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옳은 일을 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나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편을 가르거나 편을 가르도록 영향을 주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사귀고 새로 전학 온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고 외로워 보이는 친구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여 도와주고 편을 가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우세요.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날마다 변화해요. 예수님은 조금 조금씩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세요. 언젠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한 나머지 용기 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주저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예수님의 어린이로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예수님 나를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행동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요, 자매랍니다. 용기 있게 행동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의 하나님이 세상을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가지 유형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잖아요.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였잖아요. 모세 인생의 거울이 된 사람은 누구?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민족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요. 1장 22절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그 당시에는 대이집트 제국 시대였거든요. 이집트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예요. 히브리 민족은 그 이집트 제국에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 보호 아래 히브리 민족이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너무 생육 번성이 너무 강성해지다 보니 이집트 제국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저 히브리 민족이 더 이상 번성하는 걸 방치했다가는 우리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면서 보호를 했던 이집트 정권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반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왕권을 세워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막 엄청나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히브리 민족 어느 가정에든지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이 태어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일강에 던져서 다 수장시켜라. 딸이 태어나면 좀 더 살려둬라. 그렇게 엄혹한 시대에 애굽에 살고 있던 히브리 가정 아므람과 요게벳의 부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죠. 조선시대는 그렇습니다. 딸 자식이 태어나면 딸이 공부해서 뭐 하냐 공부도 안 시켰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아들을 선호하고 아들을 그렇게 높이고 했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남아선호 사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를 통해서 이들이 히브리인이에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평상시 같으면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런데 모세가 태어난 것은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강에 수장시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오목한 시기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죠. 아마 그 지금 말씀 보십시오.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도록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몇 달 동안 숨겨요? 석 달이면 거의 100일 정도가 가까워잖아요. 그 석 달 동안 모세 아버지 어머니는 날마다 고심했을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가? 이 아들을 살려야 되는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아들을 살리자면 대이집트 제국의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 돼서 그 가정 전체가 몰살을 당할 수 있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는 모르겠지만 한 3개월 정도 되면 그것이 밖으로 다 드러나지 않을까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질 수 있고 울음소리가 밖으로 울려 퍼지면 다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그 3개월 동안 거의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날을 보내야 했던 거죠.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런데 그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로 결정하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살리는 것은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우리 가족이 전체가 또한 멸절을 당할지도 몰라 하는 위기감이 엄청났죠. 그런데 아들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런 위험한 결정을 했을까요? 지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아이가 잘생긴 것을 봤대요. 근데 같은 사건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달리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 찾을 필요 없이 친절한 조 목사가 다 준비했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라. 같은 사건인데 표현이 약간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다고 했어요. 지금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살리기로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아들이 태어났는데 모세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자신들의 소유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아무리 대이집트 제국의 왕이 이 명을 내렸고 대이집트 제국에 이런 제도, 이런 규례를 정했지만 이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어떻게 이걸 죽일 수 있냐는 거죠. 저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정말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요.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배울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신의 소유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식하고 자식을 하나님의 소유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세상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칩니까? 자식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업으로 내게 맡겨주셨다면 어떻게 세상 기준에 맞춰서 아이를 그렇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지요. 여러분, 자녀들로 인해서 가슴앓이 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죠. 저도 그런 가정 많이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자식이 어릴 때는 품 안의 자식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기르다 보면요.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가 굉장히 빨리 오거든요. 사춘기가 오면 질풍노도의 시기를 달려가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사춘기 겪는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하나님도 통제를 못해요. 내 말이 실감이 안 납니까?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 아이 자녀를 그렇게 길러보세요. 아이가 사춘기 오면서부터 통제 불능이 되고요.

아이들이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하고요. 아이들이 그때부터 어깃장을 놓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내 자식이 원수가 되고요. 그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너무 그렇게 목을 매지 마시고요. 자식이 뭐 그렇게 좋은 대학교 가는 거 가면 좋지만 뭐 그리 좋은 대학교 못 간다고 열등의식이 가질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들, 딸 낳아서 길었지만은 단은 큰데 단 한 번도 공부해라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공부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고요. 그런데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면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 온전한 십일조 하는 거, 한 번도 범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엄혹하게 신앙 기준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을 했어요. 우리 아이 솔직히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건 저 닮은 게 아니에요. 저를 닮았으면 공부를 잘했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한켠 걱정도 살짝 됐어요. 아이고 저렇게 공부를 못하는데 저기 밥벌이나 해먹고 살겠나? 뭐 시집가고 장가나 가겠나? 웬걸? 다 가던데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자기 앞가름 다 하고.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자녀의 운명은 공부를 시키고 성적을 높이고 좋은 대학교 가는데 자녀 운명이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자녀들의 운명이 달렸어요. 공부 잘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자녀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좀 공부를 못해도 좀 성적이 떨어져도 너무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아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하십시오. 미국의 야구계 전설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리 선데이. 야구계 전설적인 존재예요. 이 사람이 너무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타락을 했다고요.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어머니의 배후에 기도가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나중에 이제 스포츠계를 떠나서 신학을 하고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빌리 선데이 목사는 유명합니다. 빌리 선데이가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빼앗아가지 못한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고요. 자식이 좀 세상 기준에서 좀 못 미친다 해서 너무 열등감 갖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코 후회할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모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모델. 그거는 마가 요한의 인생의 거울이 됐던 어머니 마리아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아니고 다른 마리아예요.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자, 예, 1절 2절을 한번 먼저 읽고 넘어가겠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의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헤롯 왕이 누구를 칼로 죽였다고요? 야고보, 열두 제자 가운데 제자 그룹 가운데서 수제자였던 야고보를 목을 쳐서 죽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거 대상으로 찍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 가둔 거 아닙니까?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이제 끌려나가서 처형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날 밤에. 날이 밝으면 죽을 건데 날이 밝기 전에 밤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와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가 거기서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감옥에서 자기 발로 걸어나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돌아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살아날 가능성이 0%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갇힌 옥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가 자기 발로 걸어 나왔어요.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마가 요한을 따라서 그의 집에 갔더니 12절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는 거. 아하, 간밤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렇게 살려서 여기까지 역사하신 것은 이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12절 말씀에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위대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를 잡아서 목을 잘라 죽였어요. 베드로도 그런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을까요? 얼마나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살벌하고 어목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집을 기도처소로 제공하고 자기 혼자 몰래 기도하는 것도 지금 위험천만한 일인데 믿음의 사람들 자기 집에 불러 모아서 함께 기도운동을 벌였잖아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이거 어쩜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이 위험한 일을 벌인 것은 어쩌면 자기가 이런 일을 하다가 자기가 제거될 수 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자기 집을 기도처소로 제공하고 기도하는 용사들을 불러 모아 기도했던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과 그 확신이 그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일을 했던 거죠. 믿잡아야 본전이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거는 시대를 불문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라는 거예요. 너무 자식이 성적 올라가는데 거기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성적이 올라가면 내려가든 상관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배우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옛날에서 지금도 서울 서대문구에 가면 그 독립문이 있고요. 독립문 맞은편에 지금은 독립문 영천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대문 영천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 옛날에 지금 이제 70년대 서대문 영천시장 사진인데요. 저 서대문구 독립문 그 주변에는 다 산비탈입니다. 6.25 동란 때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판잣집을 짓고 거기 전부 살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피난민들이 정착한 곳이죠. 저기 그 사람들 대상으로 영천시장이 이제 열리게 됐는데 한 젊은 여인이 6.25 동란 때 자기 남편이 죽고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남한에 내려와서 저 영천시장 옆편에 판잣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뭐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젊은 엄마가 다른 뭘 할 게 없어서 콩나물을 집에서 이제 이렇게 콩나물을 재배해가지고 영천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마다 콩나물을 이고 가서 파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 아이 동이 없고 3살짜리 아들 손잡고 콩나물 시루 머리에 이고 매일 새벽마다 영천시장으로 팔러 가는데 옛날엔 새벽에 종을 친 거 아시죠? 종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를 듣고 그렇게 등에 업고 아기 손잡고 콩나물 씨를 올리고 시장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예배당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남편도 없어요. 이두 아들을 잘 키워주십시오. 이두 아들이 절대 신앙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하는 인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심었죠, 기도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작은 아들은 미국에 이민을 가서 그 유명한 실리콘밸리에서 컴퓨터 회사를 설립해서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그분이 이종문 박사입니다. 이종문 박사. 전 샌프란시스코에 살아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샌프란시스코는 시청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시청이 너무 아픈 시청 건물 못지않게 아름다운 건물이 맞은편에 다서 있는데 그 이종문 박사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아들을 이종근 박사님은 뭐 했어요? 큰아들 박사 이종근 박사님은 종근당 제약회사를 설립한 거죠. 종근당 제약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 마크를 뭘로 할까 하다가 자기 어머니가 새벽 종소리를 듣고 그 어려울 시절에 새벽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콩나물 씨를 울고 예배당에 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던 자기 어머니를 봤잖아요. 그 새벽 예배당 종 모양을 집어넣은 거예요. 기도하는 기대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아예 성적에 너무 그렇게 예민하지 마세요. 성적이 여러분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짓지 않아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심으세요. 기도를. 저는 일남일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절대 공부하라 소리 한 번도 입 밖으로 해본 적이 없고요. 우리 아이 자랄 때 아들도 딸도 돌잔치를 못 해줬어요.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서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마침 옆집에 어떤 애가 돌잔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걔 옷을 벗겨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입혀가지고 우리 아이 돌잔치 한 것처럼 사진 찍었어요. 이걸 보면 또 우리 딸내미가 이 비밀을 알고 또 항의 전화 올지 모르겠네. 돌잔치를 돌복을 입혀서 사진을 찍어놔서 이제 돌잔치 해준 줄 알고 있다고요. 뭐 가난하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뭐 가난하니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학원을 제대로 보낼 수 있습니까? 뭘 물질적으로 뒷바라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못해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게 만들고 배우에서 기도를 심었더니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들은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새벽마다 들려오던 교회 종소리, 어머니의 새벽 기도, 그 소리를 듣고 먹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게 새 사회적으로 이바지하는 인재가 되잖아요. 여러분, 마가 요한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라고요. 기도하는 어머니.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의 인생의 거울이 된 어머니는 그 어머니 유니게예요.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거든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극찬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극찬합니까? 네 속에 믿음이 있는데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이 네 속에 있구나. 최고의 극찬이죠. 오랫동안 너를 지켜보고 내가 오랫동안 너를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해보고 있는데 네 속에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야. 참된 믿음이 네 속에 있구나.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속에 있는 그 참된 거짓이 없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물려진 거냐? 외할머니 로이서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너에게 그 믿음이 물려졌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란 사람,

0: 사람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혼혈합니다. 혼혈아.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 여자였고요. 아버지는 헬라 남자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 사회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약간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있거든요. 2000년 전에 다문화 가정, 특히 유대 여자가 헬라 남자와 결혼했다? 이건 뭐 지탄의 대상인 거죠. 디모데는 그런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자기 아들에게 바른 믿음 물려줘야 되겠다,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고스란히 아들에게 물려준 거죠.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 어머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 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체포돼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죠. 디모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든든한 동역자였다고요.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뭐예요?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시키는 어머니가 되시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물질 몇 푼 그거 물려주는 거, 그거 뭐 엄청난 것 같습니까? 그거 엄청난 거 아닙니다. 자녀에게 뭐 집안채 물려주고 무슨 사업채 물려주고 그게 뭐 대단해 보입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올바른 예배하는 신앙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 저는 그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미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보수 진보의 대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굉장히 심합니다. 미국도. 미국은 다민족 국가 아닙니까? 흑인, 백인, 뭐 히스패닉 이렇게 다민족 국가고 보수 진보 뭐 정 침략한 대립이 있고 그런데요. 그 모든 정치 상황을 초월하고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전 미국이 가장 위대하게 추앙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16대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모든 전 미국이 아브라함 링컨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가 9살 때 어머니 낸시 여사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을 때 아들 아브라함을 무릎 앞에 꿇려놓고 아들아,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구나. 내가 너에게 유일하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평생 소장했던 이 성경, 낡은 성경을 내가 너에게 물려준다. 신앙 유산을 물린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 링컨은 그 어떤 역대 대통령들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해낸 거예요. 남북 통일을 시켰고요.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고요. 전 미국 국민들이 그를 추앙하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결과인 거죠. 성도 여러분, 자식에게 물질 유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다 쓰고 가세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붙들고 단디 얘기하세요. 자식 물려주지 말고요. 다 쓰고 가세요. 뭘로고 자식 물려줍니까? 왜 아껴서 자식에게 빌딩 물려주고 집 물려주고 왜 물려줍니까? 물려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말아먹는 건 한순간이야. 그냥 신앙유산 물려주세요.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유산 물려주세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식은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6-5540번, 지역번호 055-296-5540번 월드미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셨는지요? 혹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셨을 수도 있고 멀리 계셔서 마음만으로만 감사를 전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그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참 아름다운 하루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토요일 아침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방송가족의 시간 김영준입니다. 어버이날 다음 날인 오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도 함께 떠올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나눌 사연 속에서도 아버지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듣고 나시면 마음이 참 따뜻해지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일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먼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두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감사한데요. 오늘은 한 청취자분의 사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070번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 소망의 기도 시간에 이런 문자가 올라왔었습니다. 3070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저는 경남 김해 도로가에서 참외를 팔고 있습니다. 급성 녹내장이 와서 참 많이 힘듭니다. 치료를 하면서도 지어놓은 농사를 접을 수가 없어서 한쪽 눈을 감고 참외를 팔고 있습니다.

손님도 너무 없네요. 다음 달에 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드립니다. 이 문자를 처음 읽었을 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한쪽 눈을 감고 참회를 파신다는 겁니다. 아프니까 쉬지도 못하시고 또 쉬고 싶으셨을 텐데도 계속 그렇게 장사를 하신 건데요. 그렇게 지어놓은 농사를 접을 수가 없었던 거죠.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씨 뿌리고 키우고 수확해서 내다파는 그 과정을 중간에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을요. 아파도 나가야 하고 힘들어도 좌판을 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기도 시간에 이분을 위해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분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저번에 문자를 보낸 김해 도로가에서 참회 파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한쪽 눈을 감고 손님이 오면 다시 떠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장사를 내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한쪽 눈을 감고 참회를 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님이 없다고 하셨는데 결국 장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계산은 달랐던 겁니다. 저는 이분의 두 번째 문자에서 아버지의 은혜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어버이날 다음 날인 오늘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에 닿아 있다는 것을 이분의 사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307번님, 앞으로 있을 눈 수술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분의 수술을 위해서 또 이분의 삶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일하신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방송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꼭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소식이라서 한 번 더 전합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 5월 10일 오후 4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을 기념하여 잭 그레이엄 목사 초청 극동방송 영남권 연합 전도대회가 열립니다. 잭 그레이엄 목사님은 미국 댈러스 프레스톤 의도교회의 담임 목사로 교인 6만 명이 출석하는 메가처치를 섬기고 계신 분인데요. 미국 남침례교 총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미국 대통령 종교자문위원을 지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이 첫 내한 집회입니다. 장소는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에서 이루어지고요. 우리 창원극동방송에서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하여 특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마치시고 바로 오셔가지고 오후 1시 30분에 창원극동 방송사 앞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대구까지 편하게 모셔다 드리고 또 오시는 길에 저녁 식사 도시락도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81번으로 전도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접속하셔서 참여하실 분들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전도대회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으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아직 교회에 가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을 데리고 함께 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전화 한 통 해보시고요. 나랑 같이 좋은 집회 한번 가보자.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만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일 전도대회 꼭 기억해 주시고 주일 예배 마치시고 오후 1시 30분 창원극동방송 방송사 앞 버스 출발합니다. 신청 문의는 055-269-9810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나눈 3070번님의 사연이 바로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한쪽 눈을 감고 참외를 팔던 그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하늘아버지의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번 한 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전도대회에서 뵐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죠. 방송가족의 시간 김영준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0: 98.1MHz,
1: 진주 FM 92.5MHz,
0: HLDD
2: 극동방송에서 11시를
3: 알려요.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0: FBC 신앙 강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FBC 신앙 강좌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2026 호남권 전도대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타이슨 커플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한국에 온 것도 감사하고 광주에 온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2: I would also like to take a moment to honor and show our appreciation to Dr. Billy Kim.
1: 제 마음에 진심을 담아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2: If you have your Bible, please turn with me to Ephesians chapter 2, beginning in verse 1.
1: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시면 되고요. 앞에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And while we're turning there, I want to show you a picture of my family.
1: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가족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 This is my wife Christina and my two boys Pierce and Luca.
1: 제 아내 크리스티나하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인데 피어스하고 루카. 잘생겼죠?
2: And those little boys have a lot of energy, so pray for me.
1: 두 아들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지요. 저 위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2: And I'd also like to show you a photo of our new church that we just opened.
1: 새롭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교회. 아, 이거는 옛날 교회인데요. 교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2: That's our old one, and we're going to show you the new one.
1: 네, 새로운 교회도 한번 5개월 전에 들어가셨는데요. 다음 사진 혹시? 네.
2: All glory to God.
1: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2: Now for Ephesians chapter 2 verse 1.
1: 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 Once you were dead because of your disobedience and your many sins.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You used to live in sin just like the rest of the world.
1: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2: obeying the devil, the commander of the powers of the unseen world.
1: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2: He is the spirit that is at work in the hearts of those who refuse to obey God.
1: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2: All of us used to live that way, following the passionate desires and inclinations of our sinful nature.
1: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기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2: By our very nature, we were subject to God's anger just like everyone else.
1: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2: But God is so rich in mercy.
1: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2: And he loved us so much that even though we were dead because of our sins.
1: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 He gave us life when he raised Christ from the dead.
1: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지만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2: It is only by God's grace that you have been saved.
1: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2: For he raised us from the dead along with Christ.
1: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2: And seated us with him in heavenly realms because we're united with Christ Jesus.
1: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 So God can point to us in all future ages as the examples of his incredible wealth. We're in verse 7.
1: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2: God saved you by his grace when you believed.
1: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2: Salvation is not a reward for the good things we have done, so none of us can boast about it.
1: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0: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 For we are God's masterpiece, and He has created us anew in Christ Jesus, so we can do the good things He planned for us long ago.
0: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 Amen. Would you pray with me?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word.
0: 하나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1: We pray that you would touch every heart and every life today.
0: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1: Be strong in our weakness.
0: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1: And may Christ be exalted.
0: 주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1: Save souls today.
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1: It's in Jesus' name we pray.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 Amen.
0: 아멘.
1: Do you know that the Bible is a miracle?
0: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기적과도 같은 책입니다.
1: Every time you hold it in your hand, you're holding a library.
0: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쥐고 계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 It's not one book, but 66 books.
0: 이것은 책 하나가 아니라 66권의 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1: Written by 40 different authors.
0: 40명의 저자가
1: on 3 different continents.
0: 3개 대륙으로부터
1: in 3 different languages.
0: 세 개의 언어로
1: written by fishermen, shepherds, tax collectors and kings.
0: 어부가 저자였고 또 세리장이가 저자였고 왕도 저자였습니다.
1: All inspired by the same Holy Spirit.
0: 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1: Writing in perfect harmony and unison.
0: 아주 완벽한 일치와 조화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God's plan to save the world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0: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1: The Bible is ultimately about one story over and over again.
0: 성경은 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 Genesis to Revelation hinges on one person.
0: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 His name is Jesus Christ.
0: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 God's plan to save the world.
0: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 Over the next few moments,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these 10 verses.
0: 열 구절을 잠시 동안 살펴볼 겁니다.
1: And I believe that God is going to speak to you.
0: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The first three verses describe our life before coming to Jesus.
0: 첫 번째 1절로 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묘사하고 있어요.
1: And verses 4 through 10 describe our life after coming to Jesus.
0: 4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 Ephesians 2:1 says that we were dead spiritually.
0: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We were all dead because of our many sins and trespasses.
0: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악행으로 인하여 죽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1: There are many of you here today and you look alive on the outside.
0: 여러분들 쭉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살아 있는 것 같아요.
1: But on the inside there is an emptiness.
0: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1: You are numb.
0: 여러분 무감각해져 있어요.
1: Indifferent to the things of God.
0: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1: Very seldom even thinking of God.
0: 하나님을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1: The Bible says we were spiritually dead.
0: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 Romans chapter 6 verse 23 tells us.
0: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1: That the wages of sin is death.
0: 죄의 삭은 사망이라.
1: And the scripture tells us we're not just sinners.
0: 우리가 그저 죄인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1: but we are transgressors.
0: 우리는 악행을 행하는 범법자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1: The difference between a sin and a transgression
0: 죄와 악행의 차이점이 있어요.
1: A sin means that we come up short.
0: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1: we make a mistake.
0: 실수를 이야기하죠.
1: But to transgress
0: 악행을 짓는 거예요.
1: Means that we knew it was wrong.

0: 악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인 걸 알면서
1: But we did it anyway.
0: 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1: It's one thing to make a mistake.
0: 하나는 실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1: But it's another to know it's wrong but do it anyway.
0: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 Friends, today every one of us
0: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1: We're more than sinners.
0: 우리는 죄인보다 더 악할지도 몰라요.
1: We are transgressors against the holy God.
0: 우리는 날마다 반복해서 악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1: And sin is more than just the actions committed in our body.
0: 그 죄는요, 여러분, 행동보다 더 심각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1: Jesus taught us that sin is a state of the heart. Sin is more than just our actions. It's our thoughts.
0: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는 그저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 Matthew chapter 5 verse 27 says this.
0: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 You have heard the command that you must not commit adultery.
0: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거니와
1: But I say to anyone
0: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1: who even looks at a woman with lust in his heart
0: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1: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0: 이미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This raised the bar and the standard.
0: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수준을 높여놓은 것이에요.
1: As the Pharisees listened to this message,
0: 바리새인들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1: They considered themselves to be good people.
0: 그런데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1: They said, "Well, we've never murdered or committed adultery."
0: 우리는 간음도 저지르지 않았고 살인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 So we're good people and deserving of heaven.
0: 우리는 너무 선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1: But Jesus said if you've even looked at a woman with lust in your heart.
0: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음욕을 품고 보면
1: you are guilty of sinning against God.
0: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 The truth is not one of us are good.
0: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선하지 않습니다.
1: All of us have sinned against God.
0: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1: And sin is a disease.
0: 죄는요, 질병입니다.
1: Slowly killing us all spiritually and physically.
0: 죄는 우리를 결국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1: Many people have asked, why is sin such a big deal?
0: 왜 죄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 Why doesn't God just ignore it?
0: 왜 하나님께서 죄를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1: Because sin is a disease that is killing all of us.
0: 왜냐하면 죄는 질병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죽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And that is why God has a wrath towards sin.
0: 그래서 죄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1: God loves every sinner.
0: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1: But he despises our sin.
0: 그렇지만 우리의 죄는 미워하십니다.
1: Ephesians goes on to tell us
0: 우리에게 계속해서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1: That our world is under the devil's influence.
0: 이 세상은요, 악한 영,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 Corinthians 4:4 tells us
0: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보니까
1: Satan who is the god of this world
0: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1: has blinded the minds of those who do not believe.
0: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함.
1: Satan's influence is everywhere according to the Bible.
0: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의 영향력은 세상에 미치고 있습니다.
1: In music,
0: 음악,
1: media and politics.
0: 정치,
1: it's everywhere.
0: 모든 곳에 이 사단의 죄가 사단의 지배력이 있다는 거예요.
1: There is a spirit that influences this world.
0: 이 세상 안에 사단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1: That leads them away from God.
0: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탄도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Scripture says that there is a broad way that leads to destruction.
0: 사단은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말합니다.
1: And many there be that follow it.
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쫓아간다고 얘기합니다.
1: But the way that leads to life is straight and narrow.
0: 그렇지만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 And few there be that find it.
0: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영생의 길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1: This world is an enemy of God.
0: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어요.
1: 1 John chapter 2 verse 15.
0: 요한 1서 말씀인데요.
1: It says, "Do not love the world."
0: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0: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0: 이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is the lust of the flesh.
0: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고
1: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0: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1: And the world is passing away.
0: 세상은 지나갈 것입니다.
1: And the lust of it.
0: 그리고 모든 정욕도 끝날 것입니다.
1: But he who does the will of God abides forever.
0: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영원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 Ephesians goes on to tell us
0: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 That we were all controlled by our sinful nature.
0: 우리는 모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성경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 We were all controlled by the impulses and passions of our human nature.
0: 우리는 육체의 충동과 정욕, 욕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 Solomon, one of the wisest men to ever live.
0: 여러분 솔로몬 기억하시죠?
1: Wrote Ecclesiastes chapter 2.
0: 전도서의 말씀을 보니까
1: He said, "Come now, let's give pleasure a try."
0: 2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다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1: Let's enjoy all this world has to offer.
0: 그리고 세상의 낙을 다 함께 누리자고 말합니다.
1: He built himself the finest homes and vineyards.
0: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집을 지은 사람.
1: He restrained himself from no pleasure.
0: 근데 그가 누리지 않은 낙이 없을 만큼 대단한 낙을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1: And at the conclusion of Ecclesiastes 2.
0: 그런데 전도서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1: Solomon said, "As I look back at everything I'd worked so hard to accomplish."
0: 내가 뒤를 바라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도 이룬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1: It was all empty.
0: 모든 것이 공허하다.
1: Like chasing the wind.
0: 내가 바람을 쫓았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 This world is not enough for you.
0: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1: You were created with a void so large.
0: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축복하도록 창조하신 존재들이에요.
1: That only God can satisfy you.
0: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1: Nothing in this world will be enough.
0: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1: No matter how much money.
0: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도.
1: No matter what you do in this world, it will leave you empty.
0: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결국에 공허한 인생을 만나게 될 겁니다.
1: But Jesus can satisfy your soul.
0: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 You were created to walk with your creator.
0: 주인과 함께 창조자와 함께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은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1: And only he will be enough for you.
0: 바로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되십니다.
1: Ephesians 4 tells us one more thing.
0: 우리에게 에베소서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1: It's hard to hear, but the scripture says it.
0: 듣기는 좀 어렵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 We are all deserving of God's wrath.
0: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 In other words, we all deserve hell and God's judgment.
0: 다른 말로 말하면 모두가 지옥에 가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 Hell is far worse than the human mind could imagine.
0: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지옥에 모두가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 And scripture says no one is righteous, not even one.
0: 성경은 말합니다.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 But I have good news.
0: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1: Ephesians 2 says
0: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1: But God is rich in mercy.
0: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 And he loves you so much.
0: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 That he gives us life.
0: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 When he raised Christ from the dead.
0: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 And for God so loved the world.
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0: 독생자를 주셨으니.
1: That whosoever would believe in him.
0: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1: Would not perish but find life everlasting.
0: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1: Jesus did not come to condemn the world.
0: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저주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1: He came to save it.
0: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1: 2000 years ago on a hill called Calvary.
0: 2000년 전에 갈보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 The Son of God took our place.
0: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자리에

0: 죄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1: And he who knew no sin
0: 죄를 모르셨던 분입니다.
1: Became our sin on the cross.
0: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1: That we might be the righteousness of God.
0: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1: It was our sin that he carried.
0: 우리가 지었던 죄를 주님이 다 온전히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 And his blood was shed to wash away our sin.
0: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다고 말씀합니다.
1: He died and was buried.
0: 그리고 돌아가셨고 장사되었습니다.
1: And he rose again from the grave.
0: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1: He i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0: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 1 Peter 1:18 says, "For you know that God paid a ransom to save you."
0: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갈거리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1: from the empty life you inherited.
0: 대속함을 받은 것은
1: and it was not paid for with gold or silver.
0: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1: But it was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0: 오직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말씀합니다.
1: The sinless spotless lamb of God.
0: 여러분 흠도 점도 어떤 죄도 없으신 바로 주님.
1: Please hear me tonight.
0: 여러분 저를 주의 깊게 들어 주십시오.
1: Salvation is not a reward for the righteous.
0: 구원은 의로운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1: It is a free gift to sinners.
0: 구원은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1: Who will repent and call on his name.
0: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 Your good deeds will not make it into heaven.
0: 여러분들 착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1: We must receive Christ today.
0: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1: So would you pray with me now?
0: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1: Father, we com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0: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옵니다.
1: And we repent of our sin.
0: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함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1: We ask you for forgiveness.
0: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1: We believe that on the cross.
0: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1: You carried our sin.
0: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
1: And we believe you died and rose again.
0: 우리가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1: Lord, we repent.
0: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1: We believe.
0: 그리고 믿습니다.
1: And we trust in the finished work of the cross.
0: 주님 앞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1: May we be your humble and faithful servants.
0: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되기 원합니다.
1: For the rest of our life.
0: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말입니다.
1: In Jesus' mighty name we pray.
0: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 Amen.
0: Amen.
1: Can we give God praise?
0: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1: If you prayed that prayer with me today,
0: 여러분 그 기도를 오늘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1: for the first time,
0: 첫 번째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기 원하신다면,
1: or if you prayed that prayer,
0: 그리고 같은 기도를
1: as a recommitment of your faith in Christ,
0: 주님 앞에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재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1: you are a prodigal son who had run away,
0: 탕자였던 우리의 삶을
1: But today you placed your trust in Jesus.
0: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1: If that's you at the count of three.
0: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제가 셋을 쉴 거예요.
1: I want you to stand publicly and boldly.
0: 여러분 그 자리에서 대중들이 있지만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1: With every eye open and person looking around.
0: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겠지만
1: Jesus said if you would be ashamed of me on earth.
0: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 That I'll be ashamed of you in heaven.
0: 만약에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부끄러워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1: But if you confess me before men.
0: 많은 사람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만 있다면
1: I will confess you before my father.
0: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 So again, if you prayed that with me today.
0: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1: For the first time.
0: 첫 번째로
1: Or as a recommitment of your faith.
0: 아니면 재헌신하는 사람들.
1: I want you to stand.
0: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서.

0: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 One, two, three, 세 번
0: 일어나십시오.
1: Can we give God praise for every person standing today?
0: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죄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일어나시고,
1: Thank you, Lord Jesus.
0: 다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 Let me pray for them.
0: Father,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 protect them and keep them.
0: 저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1: Be the author and finisher of their faith.
0: 저들의 믿음이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1: And use them to win souls.
0: 저들을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1: And make disciples.
0: 제자 삼는 자들로.
1: All across Korea.
0: 하나님 한국을 넘어.
1: And the world.
0: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1: In Jesus' name.
0: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Amen.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Amen. God bless you.

FBC 신앙강좌. 오늘은 2026 호남권 전도대회 타이슨 커플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2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2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4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 일정 알려드립니다.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김해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그리고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교회배 통영시 테니스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복된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 기독교 청연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55-274-0191번 베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하우스 주관 2026 블레싱 행복축제가 5월 16일 토요일 김해 생철교회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에는 전도 말씀 집회, 오후 2시에는 찬양 콘서트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054-75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1-303-994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회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가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현회성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하만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손양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거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0: 토요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늘 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청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허단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은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세상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면 세상의 모든 부가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문자대로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하거나 수련을 하면 이런 제목을 선호하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을까요? 자기들이 빛을 발하면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이 자기들 곧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듯이 유대인들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 자체가 타락한 인간이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고 오늘도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 세상은 늘 요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에게 세 자식이 세 개의 종교가 되어버렸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자손 중에서 다시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아브라함 안에서 세 종교가 나와서 지금도 서로 다르죠.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가 엄청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는 유대교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단 말이죠. 유대교의 성경 해석법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사용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살펴봐야 되죠. 본문 1절에서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치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일어나 빛을 비추라 라고 한 대상이 예루살렘이죠. 그러므로

성읍을 인격화하여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하여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곧 시온이 빛을 발하게 될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빛은 구원의 빛이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라는 땅이나 특정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자들이 빛을 비추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구원이 일어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이 빛이시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의 반사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발광체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묘사된 분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면 그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면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목격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반석 위에 감추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간 후에 그 등만 보았다라고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그리고 선명하게 받아 전한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이야기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안 그러면 모세도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광이 직접 나타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그 빛으로 이방인들이 몰려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한글 성경 나라들이라고 번역하지만 세 번역은 이방 나라로 번역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의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그 광배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의 왕들도 그 빛으로 나올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각종 보물을 들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각 나라 백성들이 보물들을 들고 예루살렘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겠습니까?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회복을 소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 예루살렘의 성전은 회교도의 성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한쪽 벽, 그 벽에 가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다리면 메시아가 와야 합니다. 근세와 능력을 갖춘 메시아가 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온 세상에서 보물을 들고 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나라가 힘들수록 이런 약속을 더욱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박윤선 박사의 이사의 주석을 보면 이 보물을 전부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는 이방인들로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들은 아직도 십자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박윤선 박사의 이사의 주석을 보면 바로 이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교회로 이방인들이 몰려온다는 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석만 봐도 세대주의 해석이나 시오니즘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세대주의 해석이나 시오니즘 해석은 이런 보물을 문자대로 보고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성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해석과 시오니즘에 관해 잠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시오니즘과 세대주의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출발했지만 이스라엘이란 핵심 주제를 통해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상의 주요 공통점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영토적 주권을 지지합니다. 유대인들이 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영토 시오니즘은 19세기에 일어난 운동으로 1948년에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웁니다. 이런 운동을 세대주의는 성경 예언의 성취로 보며 지지하는 기독교 시오니즘 신학적 배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이런 본문을 문자대로 해석하죠. 그러나 문자적으로도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는 사실 성취가 됩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보물을 받아서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올 때도 재물을 받아서 오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 이방 제국의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문자대로 봐도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가 되죠. 이어지는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사면의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의 여러 그릇들도 도로 가져가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모습이죠. 그러므로 돌아온 자들은 더욱 그 예루살렘과 성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면 세상의 보화가 그들에게 올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린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약 400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400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회개를 외치죠. 그가 증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물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기를 나사렛에 자라셨기에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는 목수 요셉과 마리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죠.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나와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죠. 그 이유는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연합되기 위함이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받는 세례에 연합되시고 그분이 죽고 부활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일을 그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세례요한이 증언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들이 영광 중에 예수님과 별세를 의논한 내용을 듣죠.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 너무나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46년간 정축을 하여 보암직한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날과 달과 저기를 지키며 무수한 제물을 드리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도적의 소굴이라고 하시면서 흐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살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성전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임을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성도가 바로 성전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건물로 된 성전은 십자가 이후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령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성전에 기도하려고 가죠. 그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은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하여 파괴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슬람 사원이죠. 이슬람 영토 내에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권과 소유권은 이슬람교 측 이슬람 와크퍼 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된 후 남은 그 서쪽 벽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며 성전

제거는 아직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도 자기들의 성전 회복을 위한 내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라며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이에게 드리라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 7절에 영광의 집이 나옵니다.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이 집을 성전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하니 성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사방에서 보물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고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으로 말씀합니다. 여기에 각주로 보면 그가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건물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또는 아름답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세대주의 해석이나 시오니즘 해석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무력으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라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한국식 시오니즘 운동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적 시오니즘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신천지이죠. 그들은 시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며 12지파 14만 4천을 말하면서 그들에게서 시온이 이루어진 것이라 라고 말하죠. 그 증거로 여러 나라에서 이것을 배우러 온다라고 얼마나 많이 선전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며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세계 각국에서 자기 단체로 몰려온다고 하는 시오니즘 사상입니다. 인터컵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세계의 부가 자기들 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회복운동,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운동들이 바로 이런 성경의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 단체나 자기 대표를 증언하게 된다면 그것을 성경은 이단이라고 말하죠.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이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모든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사도들은 모든 구약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지 않고 자기 단체를 증언하고 자기 대표자를 증언하면서 이게 진리라고 그쪽으로 몰려가자.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말이 각 세계에서 우리에게로 몰려온다. 그들이 몰려올 때 얼마나 은과금을 들고 오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온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한국적 시오니즘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문자로 풀면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고 할 때 그 영이란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 언약을 다 이루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아니할 내용입니다. 복음은 인간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기 입에서 구원하여 내신다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의 선포 앞에 성령의 역사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죠. 이들이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 황금보석 꾸민 집이 건물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들이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 그게 각 나라의 보배들이 주께로 몰려오는 것이죠.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또다시 이 땅에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난다면 그게 전쟁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다시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지금은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으로 말합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르려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보암직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바리새인들이 즐비한 예루살렘입니다. 날과 달과 절기도 철저하게 지키며 보암직한 성전에서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무너뜨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둠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빛이며 사람의 생명이신 이 빛을 어둠이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된 자들이 예수님이라는 빛을 보니 어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꺼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성천을 하셔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신 일을 믿지 않고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믿는 일이 죄가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면 알죠. 그래서 죄에 대한 기준, 의에 대한 기준, 심판에 대한 기준이 성령이 임한 자들은 책망을 받는 거죠. 그동안 나는 나의 의로서 내 의의 공적을 살려고 했다면 그것 자체를 책망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아 버리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심판을 정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책망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 우리의 모든 종교성들이 다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도 옛 율법에서 아직 그 벗어나지 못한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죠. 그는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온 표적과 그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해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의 갈등으로 모인 사도들의 모임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율법의 여러 가지 규제를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오직
복음을 두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0: 것이죠. 이 두 세력이 충돌이 일어나고 사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내용 고넬료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수많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결론을 야고보가 내리죠. 야고보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예언이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이 예언이 건물이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사도들이 결정을 다 했습니다. 건물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로 은혜로 구원 받는 자들, 이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토나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세상의 부동산이나 건물을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로 단번에 영을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허물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는 일을 말씀하는 것이며 이런 구속이 일어난 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단지 윤리도덕적인 차원을 넘었습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대조사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복음의 빛은 세상과 전혀 다른 빛을 발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울을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죠. 그러자 바울은 사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중매쟁이로 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한 자를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거짓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듯이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위장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엇을 다 이루는지 그걸 전하면 됩니다. 그게 성령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복음의 내용보다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게 빛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들이 바로 거짓 사도이며 속이는 일꾼이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이 무슨 빛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한 줄기 같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를 싫다고 버려버렸죠. 그 예수님이 영원한 빛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에 죽은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빛이시며 영원한 빛이라고 이걸 증언하는 자들이 빛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1: 토요강단 지금까지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5-3726번 055-285-3726번

0: 8-3726번 늘푸른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매주 이 시간 클래식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쉬운 클래식, 오늘도 바이올리니스트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지난주에는 저희가 어린이 주일을 좀 네. 미리 기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1: 그렇죠.
0: 했었고요.
1: 네.
0: 오늘은 또 어버이날.
1: 그렇죠.
0: 네.
1: 저도 이제 한 어버이로서 어버이 주일도 같이 섬기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0: 네.
1: 찬송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사실 저도 좀 낯선 찬송가이고요. 우리가 찬송가는 사실 늘 거의 부르는 것들만 부르기 때문에
0: 맞아요.
1: 오히려 쉬운 클래식을 통해서 여러분도 어차피 클래식도 생소하게 접하시니까
0: 그럼요.
1: 찬송가도 우리가 하나씩 다 파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0: 네.
1: 생각을 해보면서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라는 찬송을 준비했는데요.
0: 네.
1: 저는 여기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0: 아멘.
1: 믿음에 먼저 된 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어머니의 신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0: 네.
1: 저희 외가댁은 절실한 불교 신자들이시고요. 엄마는 거기에서 막내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실 때 그 탯줄 목에 감고 태어나셨대요.
0: 정말요?
1: 네, 그래서
0: 위험하게 태어나신 건가요?
1: 근데 위험한 게 중심이라기보다
0: 네.
1: 이름에 태자가 들어가 있을 만큼 어떤 그런 것들 조금 미신이랄까 뭐랄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집에서 자란 엄마가 교회를 성장해서 가셨거든요. 가게 되신 연유는 제가 처음부터 잘 알지 못하지만
0: 네.
1: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저는 교회에서 뛰어노는 아이였어요. 개척교회 분위기 상상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0: 네,
1: 엄마
0: 네.
1: 피아노 반주하셨는데 뭐 아이가 안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예배 중에도 엄마 부르면서 맨 끝에서 맨 앞까지 달려가도 내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니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서 저도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바른 믿음을 전해야 하는데
0: 네.
1: 초점을 두고 오늘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0: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수님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교회에서 뛰노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랬을 수도 있어요.
0: 네. 이제 더 이상 어떤 이 다른 어떤 종교의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아니라
1: 그렇죠.
0: 하나님 품에서 키우는 아이의 모습을
1: 맞아요.
0: 보면서 정말 행복하셨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쉬운 클래식 찬송가로 시작할 텐데요. 새 찬송가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함께 듣고 오늘도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네,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쉬운 클래식 함께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새 찬송가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라는 찬송가로 시작을 했는데요. 교수님,
1: 네.
0: 네, 오늘은 어떤 곡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까요?
1: 여러분께 곡을 한 곡 들려드릴 텐데 두부르자기라는 작곡가를 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0: 너무 유명하죠.
1: 그렇죠. 네. 두부르자기의 대표곡이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0: 그 지난주에 네. 함께 네. 다뤘었던 곡 중에 네. 달빛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1: 그건
0: 아닌가요?
1: 이제 드뷔시의 드뷔시. 곡이고요. 그래도 첫 글자가 맞아요.
0: 감사해요, 교수님.
1: 정말 이렇게 생각해서 다 연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한 걸음 나아가는 쉬운 클래식의 발전 네. 상황이라고 전해드리면서
0: 네.
1: 드보르작은 유모레스크라는 곡으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0: 그렇군요.
1: 헷갈리셨을 수 있어요, 진짜. 네, 오늘은 드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라는 곡을 네. 여러분께 들려드릴 거예요. 가곡집이고요. 집시 노래라는 그 어떤 모음곡 중에서 네 번째 곡인데 피디님 그 드보르작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가능할까요?
0: 공부했습니다.
1: 아,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0: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네, 살짝 비껴갔습니다. 체코 어디지? 분이세요.
0: 체코군요. 네, 네. 다시 해도 될까요?
1: 그래도 됩니다.
0: 네. 다시 물어봐 주시면
1: 네.
0: 안 될까요?
1: 네, 체코 분이시고요. 조금 민족적인 색상을 많이 띄고 있다 그런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드보르작이 제가 드보르작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그래도 한 번씩 언급해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기차 구경하기. 기차를 탐구하기.
0: 네.
1: 어느 기차가 언제 들어오는지 알고 있기. 그래서 제자들이 레슨을 받다가도 선생님이 갑자기 뛰쳐나가세요. 지금 어느 기차가 들어올 때야.
0: 네.
1: 정말 그럴 만큼 기차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어딘가에 반영이 되죠.
0: 네.
1: 작곡가니까 곡에 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유모레스크를 설명드릴 때 딴 따단 따단 따단 따 요 리듬이 기차 칙칙 폭 폭으로 연결을 지으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보르작의 작품은 조금

0: 심청적인 곡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노래를 배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두보르작이 작곡한 곡으로 여러분들이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누군가의 어버이기도 하시겠지만 또 우리의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두보르작의 곡한곡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드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함께 네. 듣고 왔습니다. 음성이 참 아름다운 그런
1: 그렇죠.
0: 곡이었어요.
1: 네. 우리가 이제 거의 뭐 다들 부모님들 뵙고 이번 주는 다 바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무언가 어릴 때 일들을 상상해 보면 또 어머니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서정적으로 담길 수 있다라고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는 너무나 익숙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준비했는데 여기에서는 연주자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이작 펄만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이고요. 이분은 소아마비가 있으셔가지고 늘 앉아서 연주를 하세요. 그러면 무대에 등장할 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거나 목발을 짚고 나오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뭐랄까요? 무언가의 이질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가져야지 하고 결심하고 보기 이전에 이미 연주자가 굉장히 평화롭고 그 무대를 즐기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0: 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삭 펄만이라는 그런 연주자의 연주를 한번 보시면 마음에 확 와닿으실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평안한 연주를 할 수 있고 기쁨이 넘쳐 보이는 소아마비 연주자가 있기까지 그 뒤에는 가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가족만이 해줄 수 있는 일,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정점에 우리가 잊지 않나를 한번 되새기시면서 네. 이삭 펄만의 사랑의 인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어쩌면 이 연주자가 이 사랑의 인사를 보내는 건 가족일 수도 있겠다.
0: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1: 설명을 네. 들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향한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그렇죠. 그런 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엘가 사랑의 인사 이삭 펄만의 연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네, 가정의 달에 함께하는 사랑의 인사. 네, 이작팔만의 연주로 함께 하셨는데 네. 교수님께서 앞서도 들려주신 그 이야기 때문인지 네. 네, 뭔가 정말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 같다. 네. 그런 감상을 하게 됩니다.
1: 네. 네. 이작팔만에게서는 결핍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틀려도 괜찮다라고 네. 하신대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죠.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나도 바꿔야 되겠다. 틀려도 괜찮다를 해볼까라고 잠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0: 위로가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많이 틀려서 오늘 쉬운 클래식이 아니라 어려운 클래식 저에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1: 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곡은 사실 제목은 조금 네. 그 하은피디님 제목은 조금 무섭죠.
0: 제가 좀 놀랐어요. 네. 네. 볼컴의 이제 우아한 유령이다.
1: 그렇죠. 여러분 제목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곡을 항상 소개를 잘 못 시켜드렸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또 펼쳐질 많은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볼컴이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쓴 곡인데 무턱대고 그저 슬픈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정말 본인만의 어떤 느낌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여기 연주자가 굉장히 연주

0: 를 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느껴지는 그 정갈함이 남다른 그런 연주입니다. 저희가 느낄 때는 자유가 있는 슬픔, 무언가 차분하지만 그냥 슬프지만은 않다. 추억을 회상한다. 이 정도의 느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사랑하는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쓴 곡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제목도 지은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네. 드는데 네. 저는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이다 라고도 바꿔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조금 더 맞춰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려 봅니다.
0: 네, 네.
1: 오늘 이 곡을 끝으로 좀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교수님 끝인사 네.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교회에서 네팔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은 부드럽습니다.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네팔산에 비해서.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죽겠다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살만하다 할 때가 아니라 죽겠다 할 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길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나를 내려놓고 아이의 변화에 또 나를 내려놓고 그 아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변주곡 속에서 또 나를 내려놓고 변주곡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테마는 살아있지만 계속 변형하는 그 본질을 찾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체험을 제가 아멘. 많이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곡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차분함이 깃들기를 그리고 수많은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어 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크게 미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오늘 끝곡이 이 볼컴의 곡이라는 것도 참 의미가 있네요. 네. 사랑하는 사랑했던 나의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만든 그런 곡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네. 끝으로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버이날을 기념하면서 저희가 네. 오늘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사실 유한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런 날이 되었을 때 정말 쑥스럽지만 그래도 이 유한한 날 중에 한 날 정도는 네.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0: 네.
1: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도 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0: 네,
1: 싶습니다.
0: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1: 네, 오늘 볼컴의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찬양으로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찬양의 화원 박혜영입니다. 이 시간 찬양의 향기로 가득한 주님의 화원에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향기롭게 가득 채워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첫 찬양입니다. 아이비 밴드의 은혜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어려움마저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고 하지요.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며 따뜻함과 감사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여길 때가 많지만 성경은 사랑을 삶의 태도이자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상대가 미울 때도 참아주고 내가 오를 때도 겸손하게 대하며 상대가 연약할 때는 온유하게 품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처럼 사랑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도 선택해야 하는 삶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진아와 송경민의 주의 가정,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황나은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 들으신 찬양은 송경민의 어머니의 기도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멀리서 행복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지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웃음소리,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 말 없이 건네는 위로의 눈빛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용히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떠신지요? 그 작은 표현 하나가 가정에 기쁨을 더하고 마음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정과 함께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신 찬양은 대전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사랑 없으면, 한이의 행복 찬양 함께하셨고요. 이어드실 찬양은 조찬미의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 연평안의 사랑은 두 곡의 찬양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응원하고 사랑해 준다는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김수지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건수, 진행의 박혜영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5월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광수 시인의 5월을 드립니다. 이 시처럼 왠지 5월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생겨나서 우리가 아주 기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간 듣고 계신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5월을 가득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5월에 어울리는 곡이지요.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신디사이저의 연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월드비전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찬양가드, 기쁨가드,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퀴즈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이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데 몇 절의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죠. 정답은 16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또 좋은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409님, 평소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랍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여러 말씀들과 함께 암송하고 있어요. 암송하다 보면 잠이 든답니다. 아, 잠이 안 오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7277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83번째 생일을 맞았거든요. 이 시간 통해서 축하해 주십시오. 샬롬 하셨어요. 네, 7277님 83번째 생일,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사연도 올릴 수 있으신 걸 보니까 아주 건강하시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십시오. 6523님, 엄마의 80세 기념 여행으로 대부도에 와서 차로 이동 중에 이렇게 퀴즈를 듣고 답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도에서 또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3419님, 네, 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말씀이 바로 이 3장 16절 말씀이거든요. 극동방송에서 들으니까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5164님, 들에서 일하면서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5226님, 제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친가 외가 모두 믿음의 집안이고, 외가는 외조부 목사님을 시작으로 3대 목사님을 배출하며 후손들까지 현재 각각 믿음에 모범된 주님 가정 이루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아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격려하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69님, 제가 암송하는 말씀이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 말씀대로 저는 물론 자녀도 말씀으로 양육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답니다. 아멘입니다. 7889님, 여기는 경북 경산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극동방송 들으며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나의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에 유명한 존스 홉킨스 의학대학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유명한 의사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명문대학이죠. 그 중에서도 신경외과 전문의였던 벤 카슨 의사를 최고의 명의로 꼽는데요. 그 이유는 1987년도에 몸이 붙은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20시간이 넘는 집도 끝에 수술에 성공한 카슨을 당시 언론에서는 기적의 손이라고 부르며 칭송을 했고요. 이때부터 카슨은 기적의 손을 가진 의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쓰게 될 때 사람들은 책의 제목이 기적의 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이 카슨 의사가 쓴 자서전의 제목은 선물 받은 손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그때 카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기적의 손이라고 부르는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기적의 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과 명예를 거두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오늘도 잊지 말고 주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고요.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에 있습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골로새서 1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일까요? 네,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찬양가드 기쁨가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뽑은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이 말씀 골로새서 1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제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나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웨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 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비타민의 명가 경남제약에서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6523님, 20년 넘는 시간 동안 투석을 하면서 은혜 속에 사시며 버티신 우리 엄마 남상숙 권사님, 하나님께 가는 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0434님, 가정의 달 예수님 말씀으로 쌍둥이 양육하니 독생자 예수님 믿으며 교육하는 것 하나님 지식과 인성이 바르게 자라겠지요? 아, 물론입니다. 1113님, 5월 가정의 달이 너무 슬픈 60대 중반입니다. 극동방송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5480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말씀은 오직 성경 말씀뿐인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정답을 적어 보내주셨네요. 0964님, 자녀들을 양육하는 지침이 성경인데 우리는 세상에 성공한 자녀 교육서들을 열심히 읽고 적용하려는 허망한 삶을 살아왔지요. 아이들이 다 컸지만 예배 자리에 서도록 권해서 이제라도 그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아멘입니다. 6523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의 구원을 이루시길 바라며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 보내게 축복해 주세요. 또 7253님, 늘 은혜로운 말씀과 깨달음을 얻는 말씀에 신랑과 저는 늘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극동방송을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9980님, 성경을 필사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사연 주신 모든 분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8845님 사연이에요. 제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그 중에 7절이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은혜입니다. 참 좋은 내 친구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보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7절의 말씀을 또 찾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 여러분 어디에 이런 깊이 있는 위로가 있을까요? 어디서 이런 깊이 있는 진리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들을 세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뭐 세상만사 마음먹기 달렸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 긍정이 최고야. 최강 긍정.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이렇게 달려들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마음과 생각, 그 깊은 데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구할 것을 일처럼 구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와, 이 진리로 누가 할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닿아서 포도나무에서 과일이 저절로 부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히스플랜의 새 힘어들이 찬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의 꼭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에이블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5월부터 장애인 개인 예산제 3차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활동 지원,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발달 재활 등 기존 서비스 이용권의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진행되며 대상 인원도 96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고 향후 본사업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아자동차의 장애인 가족 여행 지원 프로그램인 초록여행이 7월 여름여행 참가 가정을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총 24가정으로 제주 항공여행과 고지대여행, 섬바다여행, 맞춤형 경비여행 등 4개 코스 가운데 가족 상황에 맞는 여행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등록장애인이면서 초록여행 회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5월 15일까지입니다. 선정된 과정에는 장애 친화 차량과 전문 운전기사, 여행 경비 또는 항공권 등이 코스별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초록여행 1670-49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에이블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보다. 아멘. 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때로 요동치며 때로 조용히, 결국 다 지나가죠. 오로지 굳세 신인은 주님뿐이십니다. 닥치는 환란이 산과 같고 배신이 난무할지라도, 그래서 심히 우울하더라도 내 주는 살아계셔 늘 우릴 엄호하시니 담대히 당당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위클레시아 앨범 중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주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다병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끄셨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솔 자매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인사와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1: 네, 저는 나솔이고요. 제가 살던 곳은 두만강 인근 쪽에서 살고 있었고요.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18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한 2000년대쯤에 네, 그렇죠. 탈북을 하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먼저 어린 시절 그래도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지금도
1: 네,
0: 네
1: 그렇죠.
0: 북한에서의 삶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굉장히 그 제 나름의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리더십으로 있었던 것 같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다 이렇게 계급 사회고 조직 문화로 되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도 그 나름의 역할 네. 하면서 생활을 했었고 어려운 사회는 맞지만 나름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유년 시절을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보냈었고
0: 네.
1: 나름 부유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가정에서
0: 네.
1: 평범한 사랑

0: 놔두면서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도 그러한 부모님의 역할이 많은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보니까 참 밝으세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어렸을 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0: 네. 그래서 제가 탈북민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뭐 트라우마라든지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덜했던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 사회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서 세상 모를 때 삶이었어서 가지고
1: 네.
0: 크게 저에게는 뭐 트라우마로 남는 건 없었고 대신에 이제 중국을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 두려움과 예, 그 잡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경험은 있지만서도
1: 그렇게 그래도 북한 내에서는 부모님의 사랑 아래 네. 열심히 또 리더십 있는 학생으로 네. 자랐는데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일들이 있으셨나요?
0: 그게 제가 한 18, 19 학교 졸업할 때 무렵에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장사를 이제 같이 도와서 갔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북한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려움은 겪었지만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삶은 아니었는데
1: 네.
0: 어느 정도 크니까 저도 이제 엄마가 이제 좀 필요로 했나 봐요 도움을. 그래서 그때 한번 장사를 갔는데 그 열차칸에서 북한 안전원 보안원들이 무지막지하게 돈을 받고 사람을 그냥 그 던지고 그러고 이쪽에서 뭐 돈을 받고 저쪽에서 돈을 받고 하면서 그냥 그 장사 배낭 하나를 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그 권력을 내세워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을 뜯어가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장사를 해서 집에 왔는데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1: 다 뺏겨서.
0: 네, 미치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사춘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게 사회 불합리함이 그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어렸을 때는 그냥 집, 학교 이거밖에 모르고 그냥 그 북한의 그 체제 교육
1: 네.
0: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막 이런 거를 배우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삶이구나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내 사춘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이제 사회 불합리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 과연 내가 이 사회에서 뭘 정의롭게 말하면서 내가 주장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찰나에 제가 또 이제 친구와의 그 드라마를 같이
1: 한국 드라마를
0: 네네 보게 네.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엄청 그 어렵게 사는 나라 자본주의에 썩어 빠진
1: 예, 그런, 어렸을 때 배웠던 대로
0: 예 그런 나라고 간간이 중국을 통해서 그런 뭐 한국 그 브랜드가 있는 것들을 보면 옷이 되게 좋다, 물건이 되게 좋다 정도는 알았지만 그거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딱 접하니까 그 사실감이 확 다가오면서
1: 네.
0: 아 이거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구나 그러고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을 누구는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나는 북한 사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 우리 엄마 아빠 이상으로 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그 10대 후반대 마음이 20대 초반 10대 후반 그때에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1: 예.
0: 그러면서 아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가야겠구나.
1: 네,
0: 그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1: 그래도 탈북해서 한국에 간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 보면.
0: 그렇죠.
1: 아,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0: 그때 당시는 네. 그거에 대한 뭐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닌데 막연하게 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중국을 거쳐야지만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안 보이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한국에 갔을 거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추측하는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1: 동네에도?
0: 네네네. 네. 그래서 아 이게 한국에 어떻게 가는지 한국에 갔는지 여부에 대한 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 몰라도.
0: 중국을 거쳐가야 되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또 실행에 옮기셔서
0: 맞습니다.
1: 탈북 길에 올랐습니다.
0: 네.
1: 중국에서 그럼 삶이 조금 길게 계셨나요? 어떠셨어요?
0: 아니요. 중국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못 있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1: 길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참 긴 시간인데
0: 그렇죠.
1: 북한을 네. 탈북하셔서 한국에 오신 분들의 얘기들은 뭐 10년, 20년도

0: 있으시고 네. 지금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거에 비해서는 짧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중국에서 1년 한 8개월 정도의 삶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경찰차를 보면 그냥 죄 짓지 않았는데 네.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꼬이고 어떻게 그 제스처를 해야 될지가 이제 막 하얘지는
0: 중국에서 이제 숨어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혹시 네.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닌가.
1: 네. 그래서 그 죄지음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먹고 살기 어렵고 이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그 나름의 어려움 때문에 온 거지 나라를 배신한 건 아닌데
0: 그렇죠.
1: 그 막연한 그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고 어찌됐건 중국 사회에서는 저희가 죄인이잖아요.
0: 그러니까 호적도 없고.
1: 그쵸, 불법 체류자이기 네. 때문에 잡으면 뭐 감옥을 거쳐서 북송을 시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한 1년 가까이에는 연변 쪽에서 있었는데
0: 네.
1: 거기는 특별히 그 북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너무 그때 시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예. 예.
1: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기도 어려웠었고 예. 왜냐하면 친해지고 알게 되면 이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또 이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네. 중국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튼 중국 공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또 살아야 되니까 항상 그 불안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은 겪지는 않으셨어요?
1: 아, 제가 그렇게 탈 뻔했죠. 근데 이제 머리를 써가면서
0: 피하셨구나.
1: 뭐, 예, 제가 네. 뭐 어디를 가면 돈 그보다 더 주겠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찌됐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따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0: 네.
1: 제가 그 두만강을 넘으면 두만강 거기에 그 농촌 마을이 있는데
0: 예.
1: 거기 분들은 거의 다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되게 많았었고 요즘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엄청 많았었고 거기 분들은 다 그런 인신매매 집단이고
0: 아이고.
1: 그런 세력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젊고 여자면 무조건 팔려가는 게 약간 룰이에요. 어떻게 보면.
0: 그 지역에서. 예.
1: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친척을 찾아간다라고 물론 친척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돈을 도와서 많이 준다 그러는 데가 그만한 이상의 걸 주겠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이제 안쪽까지 들어온 거죠.
0: 그래도 참 위험을 가까스로 피하시고
1: 네, 네.
0: 그때마다 상황을 모면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어떤 뭐 브로커를 만나서 오신 거죠?
1: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중국에서 한국인 남자를 알게 됐어요.
0: 네.
1: 네. 그래서 잠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조선족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자 한국에 좀 쉽게 왔죠.
0: 이야.
1: 네.
0: 그래도 다행이네요.
1: 맞습니다.
0: 네. 중국에서의 1년 8개월 정도의 삶을 가까스로 마감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된 우리 나솔 자매님 벌써 한국 정착이 2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뒷이야기 또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자매님 평소에 은혜 받고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으신가요?
1: 네.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0: 네. 이 찬송 평소에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1: 네네.
0: 네.
1: 마음이 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예, 저의 신앙의 마음이 대표하는 곡이라서 제가
0: 네.
1: 이 찬송가를 좀 좋아합니다.
0: 자, 찬송 귀하신 주여 나의 붙들사 함께 하신 후에 나솔 자매님과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북한 두만강변에서 태어나시고 한국 정착 거의 20년 차에 달하시는 나설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을 떠나신 지 한 2년이 채 안 된 기간 만에 대한민국에 오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오셔서 어떠셨어요 처음에?
1: 신분을 가졌다. 라는 안정감도 있었고 그 전에 한국을 딱 도착하자마자 그 공기가 이게 여기가 내 나라구나 눈물이 나네요. 네, 그런 안도의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안정감 네, 안도하는 마음. 그 중국 땅은 물론 거기서도 먹고 사는 거는 어찌됐건 그 나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북한보다는 잘 사는 나라였지만 항상 그 불안과

0: 네, 그거에서 그런 마음에서 제가 떨고 살았는데 한국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아 이제는 평안함이 제 안에 있었고 그 공기와 그 바람 이런 거를 느끼는데 아 뭔가 모르게 그 내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동질감과 함께 그런 따뜻함이 느껴졌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 이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1: 중국에서의 느꼈던 거와는 또 다른.
0: 네, 맞습니다.
1: 그치? 예. 아, 그때의 감격, 또 감동, 안도감이 지금도 생각이 생생하신가 봐요. 그렇죠?
0: 네. 예. 저도 지금도 그때 그 마음에 제가 미국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삼국을 거쳐서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왠지 모르게 한국에 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 한국에 와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느끼는 그 마음도 그렇고 여기서 잘 적응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도 한국에 온 기억을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고 어떠한 것에서도 그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더 좋은 나라, 더 발전된 나라도 있을 테지만 저는 내 조국의 반쪽짜리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온 것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내 고향은 떠났고 내 부모 형제하고는 헤어졌지만 그 한반도의 반쪽에 난 항상 있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됨을 계속 느끼고 네. 삽니다.
1: 그렇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우리 나솔 자매님은 처음에 어느 지역에 정착하셨어요?
0: 저는 경기도 쪽에.
1: 네. 처음에 정착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0: 그 저희가 이제 나오면 임대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주는데 봉사자분들이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지금은 그것도 정말 감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그 네모 반듯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되게 썰렁함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도감과 동시에 썰렁함도 많이 느끼고 허전함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네, 한 단계가 해결이 되면 그 그렇죠. 다음 단계의 어려움이 또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뭐 쫓기고 그런 불안함은 없지만 대신에 허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밤에나 엄청 대한민국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1: 네.
0: 나는 지금 누구 여기는 어디 약간 이런
1: 외롭기도 하고
0: 쓸쓸한 감정이 들고 먹는 거 맛있는 거 잘 먹어도 그렇게 그게 마냥 기쁘지는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정말 행복일까 이게 내가 꿈꾸는 삶일까 그런 여러 가지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네. 하게 되더라고요. 네.
1: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시고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0: 제가 그때 그 교회는 저희가 이렇게 하나원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영락교회에서 저희 하나원으로 나오시는데
1: 그렇죠.
0: 그때 이제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믿음은 없지만 그 십자가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시는 그 분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그때는 그냥 불안한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제 안 잡히게 해주세요. 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그렇죠. 한국 가게 해주세요. 자 원하는 거를 계속 쏟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일요일만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가고 그러고 돈도 별로 없는데 헌금을 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저의 신음이었던 것 같고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끈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막 뱉고 나오면 순간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고
1: 그렇죠.
0: 갑자기 담대해져서 걸어간 다리가 안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찬송가도 하고 막 뭐 예배도 드리고 성경책 나눠주시고 하는데 뒤에 이제 영락교회라고 직인이 딱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이렇게 큰

0: 교회가 오는 거 봤을 때는 여기는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1: 네.
0: 멀어도 저희 집에서 좀꽤 멀었고 저는 경기도에 살고 교회는
1: 그렇죠.
0: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갔었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가면 교회에서 반갑게 맞아주고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를. 학생들에게 뭐 장학금 제도도 있고 뭐 이것저것 어찌됐건 교회 가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 마음이 있었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1: 네.
0: 교회는 계속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예. 결국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고
0: 네.
1: 이끄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불안한 마음을 또 없애주시고
0: 네.
1: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나솔 자매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나솔 자매님과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또 신앙생활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솔 자매님 오늘 참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0: 감사합니다.
1: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2: 하늘 위로 받겠네.
1: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 생각을 쉽게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그래도 제가 맞습니다 라고 버티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이 많지 않았나요? 그래도 내가 맞아 라는 마음이 앞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내 판단에 더 기대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생각해 보도록 천천히 이끌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오름보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조금 더 배워가는 저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며 토요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알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찬송가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시간 감사하세 찬양하세 새 찬송가 302장 통일 찬송가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거룩한 은혜의 바다라며 찬송하는 이 찬송은 미국 장로교 알버트 심슨 목사님이 1891년 작사하셨고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노래에 감리교의 커셀 카터 목사님이 같은 해에 작곡하여 곡조를 붙였습니다.

찬송가의 영어 제목인 런치아웃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근거하여 작사한 후렴 가사의 첫머리에서 따온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2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2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4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 일정 알려드립니다.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그리고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 교회배 통영시 테니스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 기독교 청연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55-274-0191번 베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하우스 주관 2026 블레싱 행복축제가 5월 16일 토요일 김해 생철교회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에는 전도 말씀 집회, 오후 2시에는 찬양 콘서트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054-75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1-303-994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회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가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현회성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복림교회 최솔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어린이들보다 부모인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의 선택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양지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고 합니다. 아, 인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부모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잘못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꼭 저와 닮았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정말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스스로를 다독일 때도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고 상황도 버티다 보면 나아질 것 같고 신앙도 그대로 두면 회복될 것 같아서 그냥 둡니다. 그대로 버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버티기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결정을 합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벗어남을 선택해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짐은 버티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0: 방향을 바꿀 때, 그때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자리를 옮긴 것 같습니다. 그냥 상황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미 결정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길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미 떠난 자리, 이미 벗어난 자리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난지라.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묻습니다. 우리는 왜 힘든가가 아니라 왜 그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오늘 본문이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도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망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슬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1: 아멘. 도망치게 되면요 사람은 방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벗어나는 것만 생각합니다. 톰과 제리 보면요 톰이 늘 당하잖아요. 제리가 이깁니다. 제리는 자기가 들어갈 곳을 정확하게 들어가죠. 그 톰은 어떻습니까? 그 제리를 쫓아가다가 늘 골탕 먹습니다. 방향을 모르고 따라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벗어나려는 선택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도망쳤습니다. 피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죠. 이제 끝났다. 이제 벗어났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배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르게 말하죠. 도망치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힘들면 기도보다 벗어남을 선택합니다. 관계를 끊고 자리를 떠나고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그분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붙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성품으로 이겨보려고 하고 성품으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해야 하나?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피하는 게 더 죄 아닐까?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래도 내가 저분보다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마냥 피해자 같고 그분은 마냥 가해자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안에서 기도보다는 벗어남이 먼저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아주 중요하죠. 지금 이 질문은 하갈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바쁩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결정합니다.

0: 그냥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것,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방향을 묻습니다. 하갈이 말하죠. 도망합니다. 이건 설명입니다. 이건 이유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왜 힘든지 알고 있어요. 누가 문제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다시 묻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느냐? 도망은 선택이죠. 그런데 방향이 없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가출해 보셨습니까? 저는 본의 아니게 가출을 해봤습니다. 가출을 원해서 한 게 아니고요. 친구가, 제가 살던 이제 경기도 부천에 살았는데 거기 이게 논이 있어요. 친구가 그 논에 가면은 굴다리 같은 데가 있는데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자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이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친구랑 갔습니다. 근데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눈을 떴는데 저녁이 됐죠. 집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뭐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랑 동네 막 분들이 저를 찾으려고 막 랜턴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니까요.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왜 가출을 했냐고. 저는 가출한 적이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가출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잠시 떠오르는 것은 방향이 없는 선택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도망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없는 선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선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선택이 맞습니까?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망 자체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망쳤는데도 여전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벗어나면 괜찮아질 것 같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벗어나면 그 자리가 광야가 된다고 하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고 있습니까? 피하고 있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미루고 있는 순종입니까? 기도의 선택입니까? 도망의 선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도망이 아니라 도망 속에서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도망을 멈추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0: 아멘. 돌아가라. 여러분,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미 힘들었기 때문이죠. 이미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왜 도망쳤습니까? 견딜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버틸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돌아가는 것은 그 자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한 집사님과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은 이제 믿지 않는 분이셨고 이 아내 집사님은 그런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남편이 폭력도 이렇게 행사하시더라고요. 벗어나고 싶어 하십니다. 떠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는 그 집사님께 남편은 본래 신앙생활을 원래 안 했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중간에 좀 실족하신 겁니까? 물어보니까 본래 안 했답니다. 그럼 여러분 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집사님, 이 말이 늘 어려워요. 불신결혼의 결론입니다. 말하면서도 미안해요. 그런데 해야 돼요. 너무너무 아프지만. 집사님, 불신결혼의 결론입니다. 하갈처럼 도망치지 마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이 큐티도 날마다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알아들으셨어요. 이게 불신결혼의 결론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가

가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도 상황은 안 변해요. 똑같습니다. 환경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선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은 그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시 가야 합니까? 왜 또 견뎌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으시고 방향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들 때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편할 때도 하나님 없이 결정하기 때문이죠. 큰 문제가 없어도 기도 없이 결정하고 말씀 없이 선택하고 하나님 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방향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괜찮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갈과 같이 도망치고 싶은 그 문제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죽을 것 같은 아픔이지만 너무나 힘든 아픔이지만 그것이 그 고난이 여러분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고난이잖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약재료가 되어져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료가 되어집니다.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도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잠시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함께 해주십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달라지죠. 같은 자리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고통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없이 바꾼 자리는 광야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서는 자리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바꾼 선택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묶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해석이 바뀝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저도 제 인생을 해석하기 위해서 날마다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큐티를 해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늘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저를 비춰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죽어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 레위인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죄를 자꾸 보게 됩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여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도 그대로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가 바뀝니다. 보는 눈이 바뀝니다. 어제 이제 그 한 부부를 만났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큐티를 하면 사람이 바뀌는가? 여러분,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한 가지 바뀌는 건 있습니다. 눈이 바뀌어요. 해석이 바뀌어요. 내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기 시작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걸 바라보는 눈은 바뀝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설교도 열심히 하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참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느껴지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집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말하잖아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바뀝니다.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만나진 자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시면 이스마엘,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뀝니다.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 바뀝니다. 같은 현실인데 하나님 없이 보면 버려진 인생이 됐고 하나님을 보면 붙들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황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문제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눈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내리고 있는 결정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래서 도망치던 인생이 아니라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보여진 인생으로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배웁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제가 가정에서 조금 이제 한번 부끄러울 때가, 제가 개인적으로 큐티는 참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 큐티를 잘안 해요. 그럼 한 번씩 저희 이제 애들이, 아빠 같이 큐티해요 하면 제가 귀찮아합니다. 애들은 하고 싶어요. 아빠랑 같이 큐티하고 싶고, 말씀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거절합니다. 아빠는 했어. 너네 둘이 해. 가정에서 배우는데. 네, 회개했습니다.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을 보면서 배웁니다. 부모가 기도하는지 도망치는지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이 아이들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도망치던 인생이 돌아오는 인생이 되고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보여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아무도 알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바로 아이들의 신앙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고 있는 결정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0: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며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복림교회 최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622-9101번 010-6622-9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굽이치는 길목마다 주님이 앞서 가셨고 지친 걸음마다 주님이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여전히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손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첫 곡은요, 오 놀라운 구세주, 안양시립 합창단, 그리고 이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트럼펫 홍민희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추운 겨울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한 소년이 빵집 유리창 너머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소년의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지만 누구 하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사 한 명이 다가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배가 많이 고프니?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자 신사는 빵집으로 들어가 갓 구운 따뜻한 빵을 한가득 사서 소년에게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품고 아는 소년은 눈시울을 붉히며 신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하나님이세요? 신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야. 그러자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친척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행하는 작은 친절과 나눔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강력한 복음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따뜻한 손길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친척으로 기억되고 있으신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피아노 그레이스 정.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서울 모태트 합창단입니다.

싱그러운 초록이 짙어가는 5월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담장 넘어 활짝 핀 꽃들이 보는 이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듯 서로를 향한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에 지지 않는 웃음꽃을 피워내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서로의 손을 맞잡은 여유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과 감사로 꽉 찬 5월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곡은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안산시리 밥창단, 그리고 이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얼굴아, 내가 새 이름 행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낡고 작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만큼이나 놀라운 건 그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 양어머니였다는 점인데요.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링컨을 길러냈고 그 믿음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존경받는 지도자를 만든 겁니다. 목사님,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의 기도 또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하게 되네요.
1: 그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백정보 땅보다도 성경 한 장을 가져라. 네. 성경 한 권을 가져라.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정직, 진실, 모든 면에서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넘겨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훌륭한 대통령이 성경 때문에.
0: 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생각하며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행함과 실천을 통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극동방송 운영위원이신 박은정 권사님을 만나봅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 모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고요. 온누리교회 권사예요. 그리고 극동방송은 우리 성가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왔으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한 10년은 넘은 것 같죠?
0: 아, 네.
2: 네네. 그때부터 섬기게 됐어요.
3: 박 권사님은 부지런하고 운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2: 아, 저는 잠깐 교편생활을 했다가요. 이제 우리 아이 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집에서 그냥 살림했어요. 그래서 애가 많아서 애 키우다가 이제 막둥이가 다 크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하는 병원에서 일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0: 네. 네.
3: 아니 뭐 애들 키우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제일 큰 일이 애들 키우는 일인데 몇 남매예요?
2: 2남 2녀고요.
3: 3남매?
2: 4남매.
3: 4남매?
2: 2남 2녀.
3: 와. 지금 몇 살이에요 걔들이 다?
2: 지금 뭐 40살인 애도 있고 26살인 놈도 있고 또 가운데 둘 더 있고 해서요.
3: 네. 아니 네. 권사님 뭐 그렇게 나이 많이 들어 안 보이는데
2: 많아요 목사님.
3: 근데 내가 보면은 늘 웃는 얼굴이고 또 늘 남 도와주려고 그러고 예수는 언제부터 믿었어요?
2: 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89년도에 만났어요. 네네.
3: 또 남편 되는 분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2: 아 저희 남편은요 우리 오빠 친구예요.
3: 오빠 친구?
2: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봤어요.
3: 와. 와. 네. 그러면 늘 오빠 그러겠네.
2: 아니 늘 좋은 오빠였죠.
0: 그런데 어떻게 네. 두 분이 또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2: 아 저희 오빠가 얘를 남주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이고 너무 능력도 좋고 너무 인성도 좋고 해서. 남주기가 너무 아까운데 우리 은정이 주면 어떻겠냐고 우리 부모님을 설득시켰어요.
0: 와, 친오빠가 자신의 여동생을 소개하고 네. 싶다 할 정도면 너무나도 훌륭한 형제님이었겠네요. 네, 당시에.
2: 네, 되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0: 네. 네.
3: 그러면 극동방송하고 인연은 어떻게 돼서?
2: 제가 기억에 이명선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계실 때 저한테 하루는 연락이 왔었어요. 아 이래저래 해서 제가 보니까 전파선교사 헌금을 이렇게 내시네요.

0: 하시면서 한번 만나뵙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 네.
0: 오케이 하고 만났는데 이 운영위원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 선교회에 목숨을 건 교회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뭐 돕는데 전혀
2: 그럼 지금도
0: 어려움이
2: 그
0: 없었어요.
2: 이명선하고 연락이 있어요?
0: 아, 그 부장님이 뭐 대전인가 부산인가로 가셨는데 아무튼 지방으로 가시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끊겨서요. 지금은 퇴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부장님 덕분에 극동방송에 오게 됐어요.
1: 예. 전파 선교사로 원래부터 쭉 선교 후원을 섬기고 계시다가 또 운영위원으로 좀더 애정을 갖고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시게 됐군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내가 섬겨야겠다 마음 먹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0: 아,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운동도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극동방송을 많이 듣고 다녔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실은 다른 뭐 유행가 이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극동방송 듣고 다니고 또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듣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 이렇게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방송 듣기만 하고 이렇게 은혜만 받고 내가 이렇게 혹시 몰래 뭘 이렇게 음식을 몰래 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화했죠. 이거 전파 선교사 해야겠다 하고 거기 항상 뭐 320에 몇번 이렇게 연락해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운전하다가 옆에 차 세워놓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1: 극동방송 많이 애청하시고 전파 선교사 섬긴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또 이제 운영위원까지 섬기게 되셨잖아요.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섬겨 보시니 어떠세요? 또 극동방송과 더 긴밀하게 사역을 동역하게 됐는데 청취자로서 느꼈던 극동방송, 또 운영위원으로서 직접 동역하게 되니 또 이것이 다르더라.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0: 아, 저는 이 만약에 내가 청취자로서만 남아 있다면 내가 우리 목사님도 옆에서 뵐수 없었고 또 그리고
1: 그렇죠.
0: 또 극동방송에서 하는 많은 좋은 사역들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운영위원 하면서 첫째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들이지만, 방송국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또 같은 교인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편하게 같이 운동도 할수 있고, 또그 좋은 친구들 때문에 실은 더 오래, 더 애정을 가지면서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가대하고 봉사하면서.
2: 근데 애들을 사남매 키우고, 근데 남편은 그럼 의사인데, 무슨 의사예요?
0: 정형외과 의사예요.
2: 정형외과. 뼈 부러지고 그런데
0: 뼈도
2: 고쳐주고.
0: 부러지고 뭐 외상 있고 뭐 화상도 당하고 이럴 때 필요하는.
2: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가다 보면, 이제, 아우, 저 권사님 남편이 외과 의사인데, 내가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어떻게 가면 만나요?
0: 시청역 성모 정형외과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병원을 옮겼어요, 목사님. 그 저쪽 다른 쪽에 있다가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2: 그러면 이제 기계도 좋은 거 갖다 놨고, 뭐가 제일 잘해요, 남편이?
0: 남편이 원래 고관절 박사예요. 박사를 고관절 쪽으로 했고요.
2: 그러면 저뭐 요새 의사들이 순환기 같은데,
0: 맞아요.
2: 어떻게 극복을 해요?
0: 저는 이제 환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은 이제 의사들이 순환기라는 게, 이게 제도적인 문제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건 어떻게 할수 없는 거니까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보내주신 환자 보고 하는 거죠.
1: 또 그런 사원들을 보면서 권사님께서 또 열심히 기도로 내조하시겠네요.
2: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애들이 사남매인데 이제 걔들이 다 자기 일 찾아서 나가고 결혼은 했어요?
0: 딸들 둘은 다 결혼했어요.
2: 벌써.
0: 네, 다 미국에 살아요. 근데 다 해외 동포라서 좀 슬퍼요.
1: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2: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갈 사람들은?
0: 하나는 사업하고 있고요. 하나는 막둥이는 운동선수예요, 목사님.
2: 그래도 다 사남매가 믿음이 좋고.
0: 아니요, 제가 BC하고 AD로 나눠서 애들 낳았는데 BC 애들은 지금도 썸세이 크리스천이고요. 그리고 에노 도미노에 난 애들은 하나님 일찍 만나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래요.

0: 다른 두 자녀도 네. 또 신앙이 깊어지기를 네, 기도하고 계시겠네요. 네, 네. 네.
1: 그럼 부모님들은?
2: 저희 엄마 외할머니 때부터 감리교회 다니셨다고 해요.
1: 그렇구나.
2: 네네. 저는 이제 캐톨릭 학교를 중학교 다녔고요. 아. 엄마가 안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가 모태신앙을 못 됐는데요. 엄마가 40대에 가셔가지고 신앙을 다시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열심히 필사도 하시고 열심히 지금 연세가 90세인데요. 성가대도 하세요. 와. 근데 계속 목소리를 써서 그런지 90세 같지 않게 되게 노래도 잘하시고 지금도요. 건강하게 계세요.
1: 그럼 시댁은?
2: 시댁은 저희가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전도했죠.
0: 와, 그러셨군요. 네네. 네.
2: 그리고 우리 동서는 제가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0: 야, 권사님께서 또 한 네. 가문의 복음의 씨앗을 맞아요. 뿌린 역할을 하셨군요. 네네. 예. 앞서서 권사님께서 중학교 1학년 때 네.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스스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전도한 건가요?
2: 아, 제가 캐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그 성모상 앞에서 왜 미사포를 쓰고 기도하는 모습이 사춘기 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캐톨릭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달 정도 남겨두고 너무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짝꿍한테 나 너무 가기 싫어서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내 짝꿍이 걔가 성결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예, 그럼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 따라 교회 갔는데 제가 너무 교회가 편하고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제가 성결교회부터 다녔어요.
1: 교회 가기 시작했고.
2: 네, 그때부터 교회 갔고요. 그때 가자마자 또 얘가 막 교리 공부 시켜가지고요. 뭣도 모르고 세례부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입문하게 됐죠.
1: 아니 그러면 네. 이제 본래는 시집 가기 전에는 교사 노릇을 했어요?
2: 네.
1: 무슨 뭘 가르쳤어요?
2: 제가 영어 영국을 나와서요. 영어과 교수 조금 했어요.
1: 그러면 그 영어 이제 교사 노릇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생기니까 아이들 키우고 네. 그 다음에는 교사 접고
2: 네 집에서 이제 애들 키우느라고 뭐 부쩍부쩍 정신없이 살았죠.
1: 그럼 이제 남편 좀 도와주면서
2: 그냥 집에서 그때 오히려 더 열심히 새벽기도 다녔던 것 같아요. 아. 제가 89년도에 하나님을 새벽기도 때 만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새벽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계속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네네.
1: 근데 권사님이 이제 뭐 성경도 많이 외운다고 그러더라.
2: 아, 네. 제가 목사님 성경을 많이 보면서 왜 좋은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막 외우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는 많이 외웠고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말씀이 나올 때는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21년도에 그 코로나가 막 한참일 때 그 교회를 다 못 나오게 했잖아요. 사역도 다 중단하고. 그래서 그때 주님께 어떻게 항상 가까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너 암송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1: 한국말로 낭독했어요? 영어로
2: 외웠어요? 아니 한국말로 외우죠.
1: 한국말로? 네. 그러면 저 그 외운 절수가 몇 개나 돼요?
2: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좀 많이 쌓여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1: 네. 그럼 어디서 걸러서 외워요?
2: 그 친구 중에 키르기스탄에 그 선교사를 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선교사 친구가 그 성경 외우는 그 또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선교단체가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50번씩 읽게 하고 제가 2번 읽으면 100번 읽고 뭐 4번 읽으면 200번 듣고 근데 제가 뭐 성질 급해가지고요. 그냥 빨리 외울 수 있는 걸 외우고 그래서 아무튼 끊임없이 그냥 계속 외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뭐 복음, 헌신, 전도 뭐 하나님의 성품 뭐 이런 파트별로 해가지고
0: 주제별로 네, 분야별로 네,
2: 1180
0: 매일 주는 구절을
2: 외우시고 신약의 1189절 구약의 1189절을 네. 지금 암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사님.
1: 내가 어떤 부대 사령관을 가봤는데 사무실에 네. 성경 구절 하나씩 다 붙여놓고 늘 외우더라고. 네. 요만한 쪽지에다가 네, 네. 바쁘니까 네. 나 그거 보면서 아 나는 저 고등학교 기독교 신학교 할 때마다 일주일에 석 절씩 외웠어요. 영어로.
2: 네, 네.
1: 이제 그게 지금 설교의 재산이 된 거지. 네. 그 숙제예요. 또 찬송가는 뭘 그렇게 좋아해요?
2: 저는 저 장미꽃 이슬. 아.
0: 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네, 네. 그 찬송가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 아, 뭐 특별히 항상 부르면서 그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0: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가락도 좋지만 그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아,
1: 찬송의 가사, 네. 시지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으셨군요.
0: 네, 네.
1: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권사님께서 즐겨 부르신다는 그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한 뒤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간증 나누고 있습니다.
1: 만약 박 권사님이 말해요. 네. 우리 청취자들한테 뭐 전파선교사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청취자들한테 내가 극동방송 운영원 이런 뭐 찬양대원으로서 그분들에게 뭐 전파 선교사나

0: 또 그 지역에 복음 방송을 열심히 들으라고 하는 격려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1: 아, 저희가 항상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시간이 모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항상 주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또 뭐 주의 일을 행하신 것을 뭐 간증하는 사람을 듣거나 보거나 그런 항상 자리와 환경에 있다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요.
2: 네.
1: 요셉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 우리가 극동방송을 정말 틀기만 하면 주파수 맞추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방송을 내가 설거지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보는 것이야 뭐 앉아서 꾸준히 그걸 지켜봐야 되지만 방송은 계속 들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에브리데이 항상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마음에 가득하고 선함이 마음에 가득하고 하면은 선함을 내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을 낸다고 그랬는데 주의 말씀을 늘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찬송을 듣는다면 네. 내 마음이 그렇게 선하게 정화되지 않겠어요.
2: 아, 행동도 방송을 하고. 청취하는 그래서, 것이 바로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다라는
1: 그래서
2: 말씀이시죠.
1: 제가 네. 특별하게 내가 뭐 극동방송을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미 만들어진 네. 또 내가 무슨 방송을 내가 뭐 만들지도 않아도 어떤 그런 프로를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늘 들을 수 있잖아요.
2: 네.
1: 너무 감사하죠.
0: 근데 믿음은 네. 들음에서 나고
1: 맞아요, 목사님.
0: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극동방송은 뭐 정치 얘기도 안 하고 다
1: 그럼요.
0: 믿음, 찬송, 설교.
1: 네.
0: 그게 좋죠.
1: 아, 그러면
0: 믿는 사람들로.
1: 네.
0: 그러면은 권사님이 자기 친구들한테 야 너 극동방송 고정시켜놔.
1: 네.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도 들으라고 해요.
2: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보고 반응을 좀 보이던가요? 어떤가요?
1: 그렇죠. 좋은 말씀 많이 나오더라. 뭐
2: 아,
1: 이렇게
2: 그래요?
1: 그런 얘기하죠. 네네.
0: 그러면 내가 방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방송을 하고 싶어요?
1: 아, 말씀은 어떤 것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그랬는데 그 진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뭐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0: 아니 그러니까 골프 한번 양보하고 그 시간에 와서 방송 한번 하죠.
1: 아, 좋아요, 목사님. 불러주세요.
2: 뭐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 해주고 계시니까요.
1: 네.
2: 네, 앞으로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이 권사님을 뵀으면 좋겠네요. 네. 아, 앞서서 10년 전부터 극동방송 애청하다가 이렇게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게 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1: 네네.
2: 청취자로 있을 때는 이제 김정한 목사님 설교 방송으로만 듣다가
1: 네.
2: 운영위원으로 본격적으로 섬기시면서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게 됐는데 네. 어떠세요?
1: 아, 저야 너무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진짜 행복자 같아요. 저희가 말로만 들었지 실은 방송을 통해서 주로 들었죠. 우리 목사님은. 뭐 73년도에 그 빌리그린 목사님 뭐 통역할 때
2: 네,
1: 뭐
2: 여의도
1: 저는 그때 뭐 11살이었 네. 9살이었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뭐 그런 목사님이었다. 뭐 전 세계의 뭐 침례의 총연맹의 뭐 회장님이셨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수원 중앙 침례교회의 목사님이셨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목사님을 옆에서 가까이 뵐 수 있고 맨날 악수도 하고 네.
2: 또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도 나누시고
1: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2: 네.
1: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목사님 평전을 읽었는데
2: 아 그러세요?
1: 제가 이제 목사님을 정말 띄엄띄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왜 대외적으로 내가 가깝게 항상 모시고 같은 교회 다니고 이런 분이 아니어서
2: 그렇죠.
1: 근데 평전을 읽었는데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단숨에 다 읽었어요.
2: 야,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1: 맞아요.
2: 감동받아 단숨에, 다 읽으셨군요.
1: 네. 그래가지고 더 그 전에도 이제 주의 종이고 목사님 말씀이 늘 뭐 화통하고 저희 마음에 탁 꽂히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정말 더 존경하고 더 좋아하게 됐죠.
0: 저 권사님의 목요일 날마다 네. 찬송 인도를 하는데
1: 네.
0: 그 찬송 인도하면서 제일 늘 부르고 싶은 찬송이 뭐예요?
1: 제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뭐 선포하는 뭐 그런 찬양이죠.
0: 네.
1: 네네. 예수님 아니, 찬양 같은.
0: 나도 이제 찬양을 늘 네. 뭐 마음속으로도 부르고 하는데 이제 이런 찬송을 계속 마음에 와서 담은 연결을 해 나는.
1: 네.
0: 그래서 쭉 이렇게 해보면은 참 위로가 되죠. 찬양에서.
1: 아, 그러면요, 목사님.

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그렇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네. 나아가. 이런 찬송 부르면은 저 나도 올라가는 것 같고 울적했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송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 또 내가 늘 애창할 수 있는 찬송 박 군사님이 제일 애창하는 찬송이 뭐예요?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
0: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중한 죄짐 벗고 네. 보니 네. 슬픈 마음은 이 세상.
1: 네.
0: 어 그걸 좋아하는구나. 네. 한번 불러드려요.
2: 네. 아,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애청자 차집사입니다. 믿음의 길을 지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떠올리며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을 읽고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다 잡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기에 혼자 걷지 않게 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또 누군가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2: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그러면 앞으로 네.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싶어요?
1: 제가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경건하고 의롭다고 하는 그 시므온과 그 평생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안나처럼 진짜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권사로 살고 싶어요, 목사님.
0: 그러면 그런 거 하면서 네. 남편하고 신앙이 비슷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어이, 저 여자가 왜 저렇게 극성맞게 교회 일에 열심히 그렇게 좀 핀잔을 주는 남편도 있을 텐데.
1: 아 그러면 젊었을 때는 우리 남편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제가 뭐 화나고 속상하면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왔거든요. 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간에 제가 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는 많고 집에 뭐 사람은 가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교회 가가지고 저희 교회 그때는 항상 24시간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저에게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목사님.
2: 그때 당시에는 또 자주 교회에 가는 아내를 조금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신앙이 정말 많이 자라서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이 되신 거군요.
1: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목적과 뜻이 같아요, 목사님. 아. 네.
0: 그러면 이제 교회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어요?
1: 제가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최고죠, 목사님.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같이 기도의 종역자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목사님.
2: 암송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그 박은정 권사님 또 간증을 통해서 정말 에너지 있고 또 열정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에너지 있게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권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제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2: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장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2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2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4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 일정 알려드립니다.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김해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그리고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 교회배 통영시 테니스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 기독교 청연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55-274-0191번 베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하우스 주관 2026 블레싱 행복축제가 5월 16일 토요일 김해 생철교회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에는 전도 말씀 집회, 오후 2시에는 찬양 콘서트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054-75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1-303-994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회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가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현혜성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하만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

1-855-587-7770번 산돌 손양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양 목사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시작과 끝이 있고 처음과 나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고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냅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고와 가본 나군 오게가 친자들, 슬기로운 사수촌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는 것, 또 다섯 달라도 두 달도 받은 사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통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렇다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한 영혼 구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들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영적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해소직업사관학교가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 사람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차세대의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는 귀한 사관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해솔직업사관학교 김영우 이사장님을 모시고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정님이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0: 지금까지는 진혜원과 이정님이 불렀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1: 네, 또 다시 뵙게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우리 이사장님 이제.

0: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해설직업사관학교와 및또 일반 성도님들에게 해설직업사관학교를 좀 약간 이렇게 좀 도네이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후원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등등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해설직업사관학교는 차세대의 리더자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는 가운데 그 우리 이사장님께서 저술한 경계 너머 사람을 만나다라는 책을 가만히 보면은 많은 것을 그렇게 감동 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남한 사회에서 담당하려면 나만의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이제 우리 탈북민 청소년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 갖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 남한에서의 기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데는 제 나름대로의 이 경험과 성찰을 또 제가 이 탈북 청소년들에 대해서 같이 봉사하는 의미의 전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북한에서 어떻게 성장해 왔고 할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부터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 아이 청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에 대한 우리 학교, 우리나라에서 대학 특례 입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당한 특례를 주면서 대학 진학을 장려를 했는데요. 당신들이 애들이 그냥 전혀 그 취향 능력이 없으니까 전부 다 대학을 문과대학으로 그것도 인류대학으로 진학을 감으로써 거의가 다 실패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8년 동안 대안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사제를 들어가면서 운영하다가 정말 실망한 게이안 되는 애들을 전부 대학에 가서 문과로 가서 겨우 졸업을 해도 취업의 길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기술의 시대고
0: 그렇죠.
1: 또 남한 사람들 이 아이들이 남한에서 저한테 가장 북한의 딸 주민이 가장 큰 불평하는 자기들 홀대한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직이면 어떤 사람도 자기를 홀대할 수 없는 게 기술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거는 이 아이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서 당당하게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결론을 가지고 춘천에다 이 학교를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라는 게꼭 거기서 입문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 자기의 실력을 따서 당당하게 살면서 그다음에 하시라도 다시 공부도 하고 저녁에는 또 야간 대학도 다닐 수도 있고 박사 다할수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실질적인 생활의 방편으로서 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 북한 청소년 교육을 하고 있는 담에게 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답이다라는 게 지금은 거의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0: 제가 이제 교도소 사역하는 목사로서 가끔가다 이제 북한 이탈 그 주민을 만나요. 만나보면 이제 이남에 왔지만, 대한민국에 왔지만, 이제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막그 막노동 같은 데 하면서 거기서 이제 술 한잔 먹고, 감정 싸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도 이제 탈북민에 대한 아픈 것을 이제 건들고,
1: 건드리죠.
0: 그러면 이제 분노가 있고 혈기가 나면 폭력 사건 오고
1: 그래서
0: 그러면서
1: 사고 납니다.
0: 그래서 이제, 이제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뭐 북한에 태어나서 뭐 태어났어요 뭐 이래요 뭐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직업을 가지고 싶다며 나도 나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존심 무너지는 소리를 안 당하고 내가 여기 안 왔을 때 하는 친구들을 가끔가다 만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한번 이제 살짝 건드려 주신 것이 그 해소직업학교 나와가지고 대학교도 가고 간호사도 있는 걸 알고 있고 또 사회에 많은 곳에 진출해서 또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이제 해소직업사관학교 와서도 후배들한테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한편 들어보니까 이제 좀 전에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

0: 나와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취업이 안 돼서 다시 회사에 와서 직업을 기술 배우는 친구도 있다고 그러는데.
1: 아, 많죠.
0: 네. 지금 그렇습니까?
1: 문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취업이 안 돼서 제대로 학교에 와서 다시 고민을 하면서 폴리텍 과정을 다시 선택하거나 또는 기술 개통을 해서 예를 들면 심지어는 항해사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물리치료사라든지 네. 이런 거를 다시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소위 저희들은 그거를 재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문과대학에 가서 졸업은 했지만 취업의 길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저희들이 재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뜨뜻하게 살 수 있는 기술 자격증 코스로 지금 네. 움직이고 있죠.
0: 제가 그 교장 선생님한테 해석직업사관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얼핏 듣기는 간호사 대학 그 대학을 들어갔다.
1: 네.
0: 뭐 그래서 되게 좋아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생업하고 연결되잖아요. 전문직이고 또 아무래도 이제 좀 전에 우리 이사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문가 전문 시대거든요. 뭐 하나도 용접이라도 뭐 선반이라도 하다 뭐 항해가더라 모든 게 전문 시설인데 정말 나만의 기술을 갖기 위해서는 또 혹독한 자기 발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 그게 자기 스스로 혼자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처음에 제도 할 때도 당연히 간호사 쪽이나 기술 쪽으로 이제 추천을 하는데 사실 걔들이 가서 공부를 하지를 못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서울 이 학교를 하고 난 뒤부터는 간호대학을 가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준비를 해서 학교를 정하고 그러고 난 뒤에는 그날부터 영어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해부학 가르치고 물리학을 가르치고 이래서 애들이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힘드니까 지금도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0: 네.
1: 가서 미리 사전 공부를 다 하고 이과 부분에서 가르쳐주면서 졸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2년을 계속 집중하면 3, 4학년은 이제 힘이 붙어서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게 이과 개통을 가는 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 기술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기술 자격증을 다 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3개 내지 5개. 심지어는 말이죠. 10개를 취득한 학생도 있어요. 그 아이의 경우에는 취업은 어디든지 가서 모든 게 다 가능하고
0: 선택사항으로
1: 가서도 네. 또 거기에서 리더 바로 하는 거예요. 남한 청년들이 5개, 10개 가지고 사람 없거든요.
0: 많지 않죠.
1: 그런데 우리는 잘하면 10개를 가지고 가면 그때부터는 다 가서 거기서 바로 리더가 되고 누가 걔를 홀대를 하겠어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꼭 기술을 가라는 게 이과 쪽으로 가는 거 문과 쪽으로 가라지 않으라는 게 너희가 갈 수 있으면 가라. 그런데 나는 그 부분에서는 지원을 못 해준다. 네가 이과대 문과로 가는 순간에는 네 능력껏 가라. 좋지. 갈 수 있으면 가서 잘 성공을 해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술 쪽은 쟤들 중에서 가장 인류대학의 치과대학을 보내가서 치과의사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니까 다 가고 또 그런 애들을 가르치는 거는 지원해 주는 가장 쉬워요. 왜 스스로 공부를 하니까.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서 치과대학도 가고 간호사도 가고 어쨌든 그렇게 하지만 그 코스를 마치면은 자기가 전문 기술인이 돼서
0: 그렇죠.
1: 취업하는 데 관계없고 또 취업에서도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분야를 쟤들이 같이 가주는 거죠.
0: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책에 보면은 학위는 평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1: 네.
0: 그렇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그 주장하신 이유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간절한 그 마음이라고 보면 되죠. 학위보다는 종류 생계 문제도 있으니까 그 명맹대 그 스펙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1: 네.
0: 예, 그걸 말씀하시려고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1: 그게 학위라는 게 소위 말해서 북한을 알면은 북한의 평양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공부도 제대로 하고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애들은 여기 와서 문과계통에 학위를 할 수도 있어요.
0: 네네네.
1: 정치학 박사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사회학 박사까지도 있어요.
0: 네네네.
1: 10년이 걸려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0: 네네네.
1: 그런데 그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느냐.
0: 안 됐어요.
1: 우리 남한 사회가요. 지난 2024년만 하더라도 1년에 박사학위 취득자가 17,000명이 넘었었어요.
0: 네.
1: 거의 지금 1년에 2만 명이 박사학위가 배출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우에 계속해 우리 애들이 같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너가 정말 박사 대우를 받고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뭡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가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난 뒤에 그래도 여력이 있을 때는 다시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 능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박사가 진정한 박사가 되기 위해서 미리 생활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0: 네네.
1: 그게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술을 강조를 하고 학위는 나중에도 딸 수 있다. 제 같은 경우도 47살에 MBA를 하고 그다음에 정년 퇴직하고 55세 돼가지고 그때 돼가지고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다시 석사학위를 하고 다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평생 교육의 시간이잖아요.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 밑바탕은 이제 알아서 자생 능력을 키워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1: 그렇죠.
0: 그러나 지금은 자생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펙보다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헤쳐 넘어가자. 우리가 이성도 좋지만 꿈도 좋지만 중요한 건 현실 내가 얼마큼 그 꿈을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우리 이제 그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탈북 청년들은 통일 시대의 리더라는 것을 이제 많이 좀 어필하시잖아요. 또 그래 마음 갖고 실질적 그렇고 그 어떻게 보면 해설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묻어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그 이 친구들이 남한 사회에 와서 엄청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각자가 이 자기의 실력이 쌓일 때는 그것이 북한의 사회에 대비하면은 정말 그 이 친구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을 가면은 전부 그 사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실력과 경험을 겸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면서 또 기술과 이런 걸 능력하면은 남과 북이 만나는 시점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남한 사회에서 그리고 상위 경영자들은 남한 사람이 하게 되고 너희들은 그 사회에서 남한과 북한의 접점이 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실력은 충분히 되고 있고 그것이 가장 소위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사회의 리더가 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시점에서 남과 북이 만났을 때 상당히 부작용이 많아 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너희들은 충분한 중간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이 된다는 거지.
0: 리더자.
1: 그것이 가장 값진 소위 지금 우리 만남의 결실이라고 보는 거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북 그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이제 시혜자가 아닌 성숙한 포용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의미도 이제 지금 좀 같은데 성숙한 포용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저는 와닿거든요. 그 이런 그 책자에 보면. 우리 이 사장님께서 책을 통해서 정말 하고 쉬고 싶은 이야기 말씀 있다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그 쟤들은 지금 북한이라는 사회를 일반적인 사회는 우선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필요한 시간을 지냈고 또 핵 문제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만나야 되는 언젠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만나려면 민간사에 대해서 먼저부터 해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가 살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로 소박한 사람들이에요. 꿈꾸는 것이 정말 먹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만날 수 있는 사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제들 남한 사회가 그들을 위해서 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한 사회를 위해서로 우리 자체를 위해서도 포용하고 그다음에 끌어안고 통일로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남한 사회도 이제는 그 분단 이 상태에서의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벌써 다만큼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났었을 때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고 더구나 우리 남한사의 인구 감소는 앞으로 5년 10년 후면은 아주 실감이 나는 결과를 그렇죠. 소위 노동 능력이 감소 네.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려움이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빨리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인력도 활용하고 거기에 있는 자원도 활용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상황보다도 세계 5위 내지 10대 강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쟤들 거기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뭐 양대 2대국이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0: 지금 거기 속에서 그 5위 내지 10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제가 생각할 때 만나서 같은 인력을 만들어낼 그렇죠. 때만이 생산이 강하다는 거죠.
1: 그렇죠.
0: 쟤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북한에 2,500만 인구를 놔놓고 저 캄보디아 무슨 이 말레이시아
1: 다른 국가의 예, 인력들을
0: 인력이 지금 벌써 250만 300만의 근로자들이 와 있는 거거든요.
1: 현재 그렇게 하고 시골에서도 예, 그래요 예. 지금.
0: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500만 1000만이 지금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1: 그러니까
0: 그러면 과연 그들하고 사는가 하고 북한 인력이 같이 만나서 사는가 하고 어느 게 좋을 것이냐
1: 그렇죠.
0: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필요이거든요.
1: 그렇죠. 서로가 만나야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만나서 대화를 하고 같은 공통분모를 찾고 우리 같은 이 나라 이민족을 또 건강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도 더 중요하고 또 차세대의 이 젊은 인권들도 중요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해소직업사관학교의 그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해소직업사관학교 그 학생들의 교육과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0: 제가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해솔직업사관학교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1: 네네.
0: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남과 북이 만났을 때 북한의 청년들이 노을을 모으면 줄을 서서 우리 학교에 와서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술과 능력과 인성 교육과 그리고 모든 그 부분이 쌓여있는 노하우가 있으니까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서 남과 북이 만났을 때 원활하게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실험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그 주장하고 저희 주장보다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남과 북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해 할 수밖에
1: 네.
0: 없다.
1: 네네.
0: 그 역할이 정말 지대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훈련도 하고 많은 일을 해왔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시각을 좀 달리하면서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 기독교의 성도나 교회가 좀 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좀 더 개방적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때 한 번은 아주 보수적이라고 할까 좀 간대 교회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만 하고 면제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행동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이 사랑인데
1: 네네.
0: 그 사랑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기도만이 아니라
1: 그렇죠.
0: 기도와 병행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물질로 이런 것도 가감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1: 아멘. 아멘입니다. 저도 목소리도 100번 동의하고 거기에 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3주 동안 나와주셔서 이제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와 또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끝으로 한 2, 3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한국교회에도 바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기조인데요.
1: 네네네.
0: 사실은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북한의 딸 주민들을 위해서는 할 일을 다 하긴 했어요. 다 하고 과할 정도로 했다고 보고 그게 또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니까 네네. 참 좋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네네. 거라고 네네.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책에는 이런 이야기도 썼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국제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또는 온갖 그걸 하면서도 이제 생존해 왔는데
1: 네.
0: 우리도 이제는 우리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가 있고 무슨 주위의 정치적인 환경은 안 좋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형태든지 도와야 된다. 같이 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책에도 저도 썼고
1: 네네네.
0: 꼭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면 우리 기독교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단체 어디든 할 수도
1: 그렇죠.
0: 없고 정치나 이런 데서 해결할 수 없는 게 이게 남과 북의 관계라고 네네네. 저는 생각을 해요.
1: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걸 쏟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이 나라 이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넓은 마음 또 포용력 또 상대방의 차가운 손을 내가 가끔에 만져줄 수 있는 따뜻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0: 네.
1: 이게 나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3주 동안 그 춘천 태계동에 있는 해솔직업사관학교 김영우 이사장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숙지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방송을 듣게 와서 기적이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지선이 부릅니다. 은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햇살이 좋은 5월입니다. 찬양으로 함께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는 5월의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함께합니다. 나무인의 시편 1편.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십니다. 자신에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자기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십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십니다. 그리고도 많은 열매도 맺을 수 있다 하십니다. 다음 찬양 이어집니다. 안산 시립합창단이 부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 안에 머무르다라는 의미와 유사하지 않을까 합니다. 머무르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며 믿음 안에서 평정을 찾으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정리해 봅니다. 함께 하시는 찬양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찬양 어노인팅의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를 들으면서 찬양 또한 걸음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진해침례교회 김연경 집사였습니다. 말씀으로 한 걸음, 찬양으로 한 걸음 나아갑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어버이날을 지나며 잠언 1장의 말씀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읽고 시작했는데요. 귀한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해드린 것뿐 아니라 우리들도 약속대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요. 그 가운데 참된 지혜를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부모님께 바르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의 동산 이 시간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요, 그 헌신에 감사드리며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찬양으로 눈물 어린 그 사랑 띄워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걸음마다 주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헌신적인 부모님의 모습, 자녀들의 장래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 아침 저녁으로 불러주시는 어머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감을 감사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메소스프라노 이다정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우리 부모님의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앞날도 인도하실,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김순주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미경의 찬양이었고요. 너는 내 것이라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김순주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지는 찬양은 어머니께서 성경책을 읽어주시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나도 말씀 읽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찬양이죠. 나의 사랑하는 책, 좋은 나라 사람들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조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물 위를 걷는 자 준비했습니다. 깊은 바다 같은 우리의 인생길,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고 계시며 내 옆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 바다 위를 마치 반석 위를 걷듯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반석 위를 걷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나갈 기뻐했을지라도 이제 나의 소원은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숨질 때까지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양지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언제나 바라봐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무엇이고 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볼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신 사랑의 완전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랑은 용납하고 용서하며 후원하고 격려해주는 완전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바로 성도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요, 부모 자녀 간에 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직접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지시면 경남산 수면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서울 종로구에는 효자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효자동에 얽힌 이야기를 아십니까? 한 마을에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 내외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내외는 홀아버지를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모셨죠. 그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를 극진히 사랑해서 늘 주무실 때마다 아이를 끼고 잡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아주 잠버릇이 험악했다 합니다.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주무시다가 그만 손자를 깔아 뭉개어 죽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효자 아들이 아침이 되어 무난 인사를 드리려고 아버지 방에 가보니까 그만 아이가 죽어 있었고 아버지는 깊이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자식들 같았으면 아버지를 원망하고 야단이 났었겠죠. 그러나 그 아들은 이름난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효자 아들이 죽은 아이를 조용히 안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 죽은 아이에게 말하기를, 이 불효 막심한 놈, 네가 죽었으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느냐. 그러면서 죽은 아기의 따귀를 때렸다고 합니다. 네가 죽어서 할아버지가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너 때문에 아버지께 불효하게 되었다며 따귀를 때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따귀를 얻어 맞은 아이가 갑자기 크게 재채기를 하더니 마침내 죽은 아이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임금님이 그 효자에게 상을 내리고 그가 사는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이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예스 CCM 음반 중에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어서 들으신 찬송 한웅재님입니다. 어머니의 새벽기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효도를 신본주의 원리 안에서 가르칩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인간의 부모님께 순종 및 공경하라 하는 명령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 공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치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공경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모두 하나님께 순종과 공경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당하게 교육을 받아서 자라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주 필요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거룩한 도리로 먹여주십니다.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전용대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어머니의 성경책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사도 바울은 2절 뒷부분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바울은 약속된 부분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간 고쳐서 귀에서 쏙 들어오게 했지요. 여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10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인데 첫 계명이라고 했다는 사실. 10계명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 관련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5계명은 이 두 번째 부분, 이웃과 관계된 계명 중 첫 번째의 계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역으로 하는 일에 형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고 싶으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부드러운 권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효도하라는 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그 계명에만은 이 계명 잘 지키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하셨는가? 부모님께 잘하는 것과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영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부모님께 만약 잘못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니 그 교훈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창문의 음성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음성으로 들으신 어머님의 넓은 사랑 이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자에게 복 주십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받는 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양심은 자기 자신에게 가감없이 솔직합니다. 사람은 떳떳한 일을 하면 양심이 자기 자신에게 상당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떳떳한 일을 하면 용기 있게 되고요. 당당하며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신 있게 살게 하며 또한 그것이 궁극적으로 복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살게 되면 매사가 당당해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또 복은 사람들로 인정받는 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세상이 인정해 줍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일단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사기 치지 않습니다. 믿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은 다른 면에서도 하자가 없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제일 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되고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그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박종호님의 아카펠라 음반입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에서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봄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효자를 좋아하십니다. 효자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효자를 택하여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은 총 8이었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형들은 집에 있었지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쳤죠. 사무엘이 지배와 기름을 부을 때도 형들은 집에 있었지만 다윗은 들에서 양 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양을 치는데도 책임감 있게 했습니다. 짐승 떼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 하면 쫓아가서 뺏어왔고 밤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진정한 효도이죠.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효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택해서 마침내 그 나라의 백성을 책임지도록 목자장으로 삼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시게 된 겁니다. 효도하는 다윗,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옷을 지어 입힌 것은 아마 그 형제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다는 증거죠. 바꿔 생각하면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짓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여러 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하늘도 감동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을 즐겨 사용했죠. 우리 민족은 이렇게 예로부터 이 땅에서 감동스러운 삶을 살면 하늘에서도 들으시고 복 주신다고 생각했죠. 요셉은 더구나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다 거둬먹이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크게 쓰셨던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효자로 축복받은 사람은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룻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이 볼 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댈 어떤 조건도 없는 여인이죠. 그런데도 룻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효도로 책임을 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보아스라 하는 귀한 남편을 만나게 했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는데 이 오벳은 다윗 임금의 할아버지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됐고 또한 다윗의 계보 아래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효자를 좋아하시고 효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소리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소리에 대해 야곱의 축복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 사용하고 활용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 사용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옹기장의 축복의 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샬롬.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을 전하러 떠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도착한 마을에는 물이 부족하다는 큰 문제가 있어서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주 먼 거리를 걸어 다녀와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선교사는 기적적으로 응답을 받았는데요. 마을 주변에 물이 나오는 작은 수원

토착지가 발견된 거지요. 선교사는 기쁜 마음에 당장 추장을 만나 이제 우물만 파면 마음껏 물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추장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한참을 회의하더니 우물을 파는 건 어렵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자 대답했는데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물을 길러 다니느라 우물을 팔 시간이 도저히 없습니다. 당장 하루를 버틸 물을 구하려고 우물을 파지 않는 마을 사람들처럼 잘못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을 만나고도 세상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겠지요. 주님이 주시는 다함이 없는 생명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시편 25편은 여호와께 물으며 사는 것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 중에서 다윗은 특별히 주를 바란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여호와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개입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자동적이거나 기계적으로 개입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것 속에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아뢰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통 속에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자신을 알고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과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바르게 성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삶 가운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 감사, 기쁨이 넘치는 날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물은 산 정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물이 도달하는 가장 낮은 곳에는 광활하고 깊은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가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서 생명의 보고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딱 하나, 세상의 그 어떤 강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강물이 나는 높이 솟아오르겠어 하고 교만해진다면 그 물은 증발해서 사라질 뿐이지 결코 바다라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 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가장 낮은 통로를 만들었던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을 거역하고 성을 어지럽히던 흉악한 반역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군사들에게 포위되었고요. 왕 앞에 끌려오게 되었는데요. 볼 것도 없이 뭐 당연히 당장 처형당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반역자는 왕의 발치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떨며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엎드림과 외침에 왕은 칼을 뽑는 대신에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줍니다. 왕은 반역죄를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왕궁의 신하로 받아들여서 영원히 성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거라사 광인에게 있었던 귀신은 심판이 두려워서 엎드렸지만 그 엎드림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결박에서 풀어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왕 앞에 엎드리는 자는 죽지 않고 오히려 왕의 보호 아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히즈원십의 위대하신 주, 파워스테이션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이르러서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였죠. 예수님을 본 귀신들은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요, 쾌락과 음란의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인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신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치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쾌락과 음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대적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유명한 화가의 마지막 작품인 유작이 세월이 흘러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덧칠을 하면 할수록 그림은 더 흉측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 그림은 버려진 채로 창고에 방치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 화가 유명한 화가의 제자였던 복원 전문가가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제자는 그림을 작업대 위에 낮게 눕히고 모든 자존심과 고집을 버린 채로 오직 원작자의 의도에만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그림이 화가의 손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을 때 비로소 먼지가 닦이고 색이 살아나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화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무덤 사이에서 옷도 입지 못한 채로 살았던 귀신 들려 파괴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원작자이신 예수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을 내어 드릴 때 우리는 본래의 아름다운 형상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찬양한 곡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

네, 찬양한 곡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귀신들은 이 아직 거라사 광인에게서 나갈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막 버티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 귀신이 물러가려면 몰사당해야 할 돼지떼가 필요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귀신과 돼지떼는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으로 옮겨간 거죠. 이렇게요, 쾌락과 음란은 우리를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욕심의 돼지떼가 몰사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럴 때 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요, 미국의 한 대형 공항에서 활주로 근처에서 어린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발견되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 공항 측은 즉시 모든 비행기의 이착륙을 전면 중단시키게 됩니다. 수백 대의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대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수천 명의 승객이 약속 시간을 놓치는 대혼란이 있었고요. 그렇게 항공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공항 관계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비싼 비행기도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도 아이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 정말 멋진 마인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것을 허용하신 것은 그 동물을 경시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매여 짐승처럼 살던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사람답게 회복시키시는 일이 그 어떤 경제적 손실보다 시급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주님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축복하며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사람 나영안의 목소리로 들으시고요. 송경민의 청년의 기도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사람, 나영안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송경민의 청년의 기도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고물상 구석에 먼지가 자욱하게 쌓인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뭐 뗄감 정도로 여겼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악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는 순간 단번에 그 바이올린이 수백 년 전 거장이 만든 수십억 원 가치를 지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실을 알아챘고, 제작자는 그 낡은 나무 판때기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기꺼이 지불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니 왜 저런 쓰레기 같은 것에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거야 라고 비웃었지만, 제작자는 그 바이올린이 수리되어서 앞으로 내게 될 천상의 소리를 이미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에게 거라사 광인은 무덤가에 사는 위험한 정신나간 사람일 뿐이었지만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보물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의 비웃음과 돼지떼라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 보물을 되찾아 오셨다는 것이죠.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실종자는 단 한 명이었는데요. 실종자의 본국인 국가구조본부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십 대의 헬기와 군함을 파견하고 매일 수억 원의 유류비를 쏟아 부으며 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생존 확률이 희박해졌지만 구조대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나중에 그 한 명을 구조해냈을 때 사용된 구조 비용은 그 사람이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명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구조의 대상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이라는 머나먼 곳까지 배를 타고 가셨고 광풍을 뚫고 도착하셨죠. 오직 귀신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보물 같은 그 한 사람을 구조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돼지 2,000마리의 값은 주님께 너무 비싼 비용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땅한 지불 비용이었다, 당연한 비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최한성의 주님 사랑 온누리에, 전하세 예수의 잃어버린 한 영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최한성의 주님 사랑 언누리에, 전화세이수의 잃어버린 한 영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돼지를 치던 자들이요, 돼지떼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자신의 돼지도 몰살당해서 경제적 손실을 볼까봐 두려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떠나시기를 구하기까지 하죠.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며 귀신 떠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온 성내에 복음을 전파하는 큰 일에 동참했지만 욕심 때문에 두려워했던, 예수님 떠나가세요 했던 그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 그 다음은 없었다는 거죠. 욕심의 울타리에 갇혀있으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큰일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난한 어부가요, 바다에서 우연히 아주 크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박힌 보물 상자를 건졌는데요, 상자를 열다가 다이아몬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어부의 낡은 그물이 조금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랐던 어부는 그물이 찢어진 그 자체가 너무 화가 나서 다이아몬드를 바다에다가 집어던져버리고 찢어진 그물을 꿰매면서 이렇게 한탄했대요. 이 나쁜 돌덩이 때문에 내 소중한 그물이 망가졌잖아. 에이, 그냥 에이.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경악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 그물 그거 다시 사면 되지. 그 다이아몬드는 당신 가문을 평생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보물이었다고요.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가 아까워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참 어리석죠. 은혜가 임할 때 내 삶의 기득권이나 재산이 조금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물질 중심적 사고의 비극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은혜의 보물을 놓치지 않는 지혜롭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서진의 내 사랑 나의 귀한 보물아, 시와 그림의 보배.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김서진의 내 사랑 나의 귀한 보물아, 시와그림의 보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말하여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예, 가장 가까운 곳,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때로는요 멀리 떠나는 선교보다 더 힘들고 더 귀한 사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까지 열심히 찬양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마커스의 전화세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트 유 김정호입니다. 여전히 감기로 목소리가 좋지 못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는 은이 넘치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김정선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그리고 박희봉의 내 진정 사모하는, 또 이어서 더 라이트 워십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었습니다. 이 감기가 참 잘 낫지 않네요. 이 감기라는 것이 한번 들어오니까 최소한 2주 이상은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강중현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미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아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네 곡 함께 하시지요.

방금 들으신 곡은 피아 50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경륜에는 실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이제 그레이스트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세 곡의 찬양 더 준비했어요. 먼저 랜디 로스웰의 영어 찬양으로 십자가 군병들아, 그리고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로 십자가 그늘 밑에, 새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오늘도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더 주님으로 채워져가고 더 주님을 깊이 알고 그만큼 더 사랑하는 그런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찬양 인도작 교회에서 앨범에서 다시 복음 앞에 찬양 인도작 교 라이브 워십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잘 계셨죠? 어저께 저 만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일주일 만에 주일날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아이고,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제 약간 살짝 감기 걸린 이 소리가 안 나와서 예, 여전히 조금은

부족한 목소리로 오늘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기온이 또 바람이 참 차기도 하고 또 많이 불기도 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또 호흡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는데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오늘 주일날은 국내에 있는 예배 찬양팀의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자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주님을 경배하고 송축할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찬양과 함께 하시면서 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가파워십의 웨이메이커 들려드렸습니다. 이 웨이메이커 찬양은 코로나 시절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불렀던 찬양이죠.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참 놀라운 선포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시절에 우리가 모두가 다 간절히 원했던 브렉스루 하기를 원했던 이것을 뚫고 가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했던 그런 시기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 예배팀들도 이렇게 영어 찬양을 많이들 부르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국내에 있는 찬양팀들이 또, 예배팀들이 그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들을 영어나 이제 타국어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올리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나라의 크리스천들이 또 함께 와서 들으시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웨이메이커가 맞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너무 빠르게 환경과 사회가 변하고 있어서 정신없잖아요. 저 정신없거든요. 어떻게 적응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정말 익숙한 방식이 아니어서 너무나도 어색한, 그리고 이 어색함이 너무 빠르게 이제 달려오는 이런 시기에도, 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찬양이 팬데믹 기간에 많이 불려졌던 것처럼 더더욱 그 기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 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온라인 보다는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예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는 분들도 계시죠. 정말 타지에, 그것도 이제 오지에 계신 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환경들 때문에 서로 그 공동체가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공동체들도 있죠. 그랬을 때 비록 손에 손을 맞잡을 수 없고 우리가 온기를 서로 느낄 수 없지만 그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만드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심은 우리의 그 생각과 또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늘 그랬듯이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예수님은 내가 길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 영원하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생명 중 하나가 아니라 예수만 영원하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만 후에는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불교나 유교를 믿더라도 착하게만 살면 되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배타적이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예배 찬양은 워시퍼스 무브의 부릅니다 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이어스의 위대하신 주 두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기도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절망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는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 침묵함이 마치 우리가 느낄 때는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똑바로 보시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주님 앞에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만 하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리고 실패한 날을 바라보면서 실망되지만 실망이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 곡의 찬양 들을까 합니다. 어제 신청해 주신 신청곡이에요. 어노인팅의 나의 삶은 복되다.

나의 삶은 복되다. 어노인팅 곡 뒤에 찬양 뒤에 이 커브 워십에 주님의 선한 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 커브 워십 미니스트리 4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풍성한 예배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배팀들이 풍성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두 주간 수원에 있는 교회의 그 예배 보컬들 세미나를 섬기고 왔어요. 두 주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제가 그 교회 보컬 다 모여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 교회에 있는 예배팀 중에서 이제 싱어 팀들, 보컬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4개 교회를 만났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 집중해서 훈련하는 그 시간 가운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확인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서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교회들이 많은 장비가 생기고 또 찬양 예배를 많이들 드리시잖아요. 그래서 밴드 같은 경우에는 밴드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공을 하셨었거나 아니면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이 연주하시는데 아직 이제 보컬 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아마추어 분들, 그다음에 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소심하시고 마음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서로가 또 서로에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마이크라는 걸 쓰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의 눈치가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 가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다른 이야기들로 그걸 확인하는 것보다도 성경에 있는 말씀의 찬양대의 시작, 성가대의 시작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거든요.

우리를 거룩한 찬양의 선봉대로, 예배의 선봉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자세가 바뀌더라고요. 저부터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시대가 원하는 하나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거룩한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정확한 조직이 있고 선배들이 존재하는 말씀의 찬양의 선배들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맥을 잇는 사람들인 거죠. 그걸 확인하는 순간 저는 볼수 있었습니다. 많은 찬양팀의 멤버분들이, 성도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는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연습에 임하시고 또 예배를 기대하며 뜨거운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들을 볼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다시 부흥케 하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윌럽의 찬양입니다. 다시 일어나.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오래 향기가 온 집안을 감싸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킬 텐데요. 부모라는 이름, 어버이라는 이름 듣기만 해도 코끝이 찡해지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이름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을 위해 흘리신 눈물과 밤낮으로 쌓아올린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닮은 모습으로 보여주신 우리의 부모님들께 감사를 전하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마가야, 네가 가는 길에 가시덤불이 없기를 바라지 않는다. 가시덤불을 헤쳐나갈 튼튼한 다리와 용기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밤마다 무릎 꿇고 빌어주는 나의 기도가 너의 앞길에 등불이 되고 넘어진 너를 일으켜 세우는 부드러운 손길이 되기를 바란다. 네, 나태주님의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저희 또 방송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에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날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성경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마침내 동방사람이 땅에 이르러 번죽 들판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 양물이 세 떼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기로 양떼들로 마시게 해야 하는데 그 우물 아구에 큰 돌이 놓여 있었다. 거기에 모든 양떼가 모이면 비로소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밀어내어 양떼로 마시게 하고 그 후에 그 돌을 우물 아구의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때 야곱이 그들에게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어디 사시오 하고 물으니 그들이 우리는 하란 사람이요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가 그들에게 그러면 그대들은 나홀의 후손인 라반을 아시오 하고 물으니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 하고 답하였다. 다시 야곱이 그들에게 그는 안녕하시오 하고 물으니 그들은 안녕하시다오 보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떼와 함께 오고 있어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가 지금은 한낮이요 짐승들을 모아두릴 때가 아니니 그대들은 양떼로 마시게 하고 가서 풀을 뜯기시오 하고 말하니 그들은 양떼들이 모두 한데 모이고 저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굴려 옮기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할 수 없으니 그때에야 우리가 양떼에게 마시게 하오라고 답하였다. 그가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떼와 함께 왔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라반의 양떼를 보고 나아가서 그 우물 아구에서 돌을 굴려 옮긴 후에 외삼촌 라반이 양떼로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에게 볼을 맞추고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의 친척이라는 것과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니 그녀가 달려가 그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라반이 그 누이의 아들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즉시 달려가 그를 맞이하고 그를 부둥켜 안고서 그에게 볼을 맞춘 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니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까지의 일들을 모두 말하였다. 이에 라반이 그에게 참으로 너는 나의 걸룩이로다 라고 말하였다.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달을 지낸 후 라반이 야곱에게 그대가 내 골룩이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할 수 있겠느냐 내 싹이 얼마면 좋겠는지 내게 말하라 하고 말하였다. 라반이 두 딸을 두었는데 마디의 이름은 리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리아는 눈매가 흐렸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빼어났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당신이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일곱 해를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라반은 내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내게 주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야곱이 라헬을 위해 일곱 해를 봉사하였으나 그에게는 겨우 몇 날 같았으니 이는 그가 그녀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윽고 야곱이 라반에게 내 년한이 다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어 나로 하여금 그녀에게 들어가게 하시오 라고 말하니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저녁이 되어 그가 자기 딸 리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니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다. 라반은 또한 자기 딸 리아에게 자기 여종 실바를 하려려 내어 주었다. 그러나 아침에 보니 이는 리아였다. 그러므로 그가 라반에게 당신이 내게 향한 이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 당신에게 봉사한 것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여자 라반이 대답하되 우리 지방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내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너는 그녀를 위해 1회를 채우라. 그리하면 내가 또다시 7회를 나를 위해 일하는 봉사의 대가로 내가 이 딸도 내게 줄 것이다. 이에 야곱이 그를 행하여 그녀를 위해 1회를 채우니 그가 야곱에게 자기 딸 라헬도 아내로 주었다. 이때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자기 여종 빌하를 하녀로 주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가 다시 7회를 라반을 위해 더 봉사하였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아기를 가지지 못하였다. 레아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다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말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지었다. 또 그녀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내게 붙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지었다. 그녀가 다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비로소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말하였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불렀다. 그리고서 아이 낳는 일이 멈추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29장 3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안전 운행을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간증을

0: 을 통해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있잖아요. 하나에서 나왔는데 그 인천에 집을 잡았는데 하룻밤도 그 집에서 안 잤어요. 나오자마자 큰 길에 나왔더니 배륙순면이 있더라고요. 거기 인도군 어리 구이 장사집 저 기억이 납니다. 그날로 갑니다. 우리 가지 없는 그 아들 데려와야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아들 때문에 세상 하나님 모르기 전에 말로 한다면 내 청춘을 비툰 아이지 않아요. 빨리 돈 모아가지고 아이를 데려와야 되니까. 근데 사장님이 굴더라고요. 여기서 먹고 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먹고 살아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사니까 이게 아침에 여덟시 일찍 일어나 막 이러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했어요. 그래 돈 모아가지고 중국 국적을 삽니다. 내가 몽골 오면 너무 힘들게 와서 이 아이를 비행기 태서 내옵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엄마라고 모으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나오니까 아이를 좋은 모습 보고 싶어서 착 양장 빼고 구두 신고 화장하고 나갔더니 엄마 같지 않아서 모았다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게 공항에서 전화를 했죠. 아빠가 북한 사람이니 거기에 담당 선생님이 나오셔서 얘를 조사받으러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부르더라고요. 조사하는 선생님이 오리지널 탈북민 애들은 혜택이 있어서 대학 등록금 면제잖아요. 혹시 중국 애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더니 신원조회가 돼야 된다고. 그래도 자기네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아니 내가 10년 후에 한국 올 줄 알고 이런 중인들을 제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더니 같이 나온 기수 언니들이 교회 가보자. 교회 사람 많더라. 그래 왔더니 그게 주한장로교회예요.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간판이 없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던 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전화번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에 보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제 마음은 어떨까요? 이야 감사하죠. 여기를 통해서 교회에 이렇게 연결이 됐지 않아요. 아들도 나오고. 그래 이번 주만 나가자 하고 갔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만남이 축복이 있습니다. 예, 저한테 어떤 권사님이 다가옵니다. 남편은 동장한답니다. 인천에서. 그런 분이 다가와서 저를 이뻐라 이뻐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북한에서 중국 그 가정, 아이가 같이 그 가정을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교회 안 갑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교회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권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에 10시까지 교회 와야 된다고. 내가 your life 회비 15만 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이 돈이라도 그 큰 돈이잖아요. 주한장로교회 갔어요. 가봤더니 탈북민 저 혼자예요. 어머니 학교 하더라고요. 아, 나 엄마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엄마 됐잖아요. 어머니 학교는 동하더라고요. 그래 갔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공동체에서 탈북민 100명 되는 이런 공동체에서 첫 집사가 돼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1, 2층이 꽉 차 앉아있는 속에서 제가 대표 기도자로 나가게 됩니다. 북한의 언니, 오빠들 가득하게 눈물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는 와 정말이에요. 나 이 주를 위해서 빛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해라 하는데 그 아이를 잃지 않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손이 부러져라 이 수술꽂이 하면서 내가 이랬어요. 손이 아플 때마다 이 손이 안 아프게 두비 안 하고 인차 한국 왔으면 상하지도 않고 그랬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내 것도 안 되면 짓고지 사놓고 이렇게 오게 하셨으면 이러는데 꽂고 넣으려고 저는 그냥 직행 왔으면 내가 신학 안 합니다. 저를 알거든요. 마음에 불 같은 게 치밀어서 교역자실을 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거기 가서 문 두드렸더니 우리 그 담당 부서 목사님이 날 만나요. 목사님 저 이런 마음 들어요 했더니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제가 갑니다. 신학교를 기도원에 갑니다. 거기 가서 3박 4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마음 주셔서 지금 서류를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치고 인도하여 이렇게 다 냈는데 저기 합격도 되고 이런데 등록금이 없잖아요. 지금이 50만에 입학금에 등록금에 모두 합하면 500만이었어요. 첫 학기가 그렇게 썼어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50만도 없는 판이.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요.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같이 방을 쓰는 한국 분들이 내 거지 5명 들었어요. 그래서 한 새밤 자고 그 다음날 내려온 날이었는데 이분들이 아 그래도 우리 방 이렇게 같이 썼는데 대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나 구석에서 내하고 제발 말 걸지 말라 이러고서 앉아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은 아들이 무슨 깔아 놓고 기도 할라 엄마가 왔다고 한 분은 미국에서 왔는데 남자 문제로 기도 제목 왔다고 쭉 다 나누더라고. 그다음 날 보고 뭐 때문에 왔는가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냥 등록금 때문에 왔어요. 이래. 아 아들 어느 대학 가려고 아들이 아니고 나라 가니까 아이 말투 보니까 우리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내가 나는 북한에서 왔다고 이랬어요. 아침에 짐 다 싸가지고 거기서 예배 분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오후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있는

등록하는 기간 후서는 빡빡빡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려고 갔다 왔어요. 등록금 안 되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돈만 열심히 벌게요. 그리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북한 같이 갈 거예요. 아이만 하나님 잘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자 이렇게 알림이 와서 봤더니 장학처 최선아님 등록금 전액 입고 만료 딱 이렇게 왔어요. 너무 감동이 왔기 때문에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다음날 내가 어쩌겠어요. 지하철 다 갔죠. 누구 내 이름을 입금했어요. 알려주지 말라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열심히 공부했나? 나는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바보 같아서 막 22학점 들었어요. 예, 다른 남한 친구들은 15학점 이렇게 듣더라고요. 내가 왜 22학점 들었나? 내 남이 돈을 공부하는데 내같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뭐래도 빨리 들어야 뭐 이거 남아 있을 게 아닌겠나. 이래서 아주 늦게까지 야간 수업까지 들었어요. 이해는 안 돼도 자꾸 들으면 여기 뭐 건질 게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고요. 도서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오픈해요. 그 책상을 맡아버렸어요. 집에 안 와요. 저는 아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하나님 은혜인데요. 장학처에서 부릅니다. 감사편지 안 떠오더라고. 누굽니까? 하고 썼더니 마지막 졸업할 때 그 감사편지 수면서를 알았더니 그 기도 자리에 있었어요. 권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난 그분이 성도 이름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그 하나님이어서 제가 간 겁니다.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마지막 날 밤에 기도 제목을 자기네끼리 나누면서 낸데 물어줬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등록금 때문에 왔다. 어느 대학이나 어느 대학이다. 곳곳이만 내 정보인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에 딱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두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저은 거죠. 한 거죠. 그렇게 기도 자리에서 응답으로 그 기도 자리 그분이 발을 떼줘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안산에 남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더라고요. 달부민 사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왔어요. 거기서 그분을 만난 거죠. 이분이 하는 소리가 나는 남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부모님들이 항해도 출신이었대요. 전쟁통에 나왔대요. 한국에. 북한의 마음 하나님 주셔서 북한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는 안산에 연고사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달북민들은 무대 보러 가서 만나서 지금 5명이 된다는 거죠. 거기 지금 내가 간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2학년.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전도사님을 전도사를 쓰고 싶다. 그러나 전도사님을 사례는 못 줍니다 하더라고. 그러면 저는 갑니다 했어요. 선교사님이 날 딱 부르더라고요. 군교에 가면 전도사님 사례는 받을 겁니다. 먹고는 살 겁니다. 그러나 전도사님 그 나이에 설교는 안 시킵니다. 굴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보다 더 젊고 설교 잘하신 부목사님들이 가뚜가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설 자리도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전도사님 같은 분 누가 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도사님 사례는 없지만은 내가 좀 생기면 줄게요. 그러나 장담은 약속은 못해요. 그런데는 대신 전도사님을 금요일마다 설교를 시키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탈북한 지도 오전에 거의 20년을 가는데 제가 살았던 그 땅도 잊혀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때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해서 나 같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곳으로 왔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섬긴 물질로 해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형편없고 정말 여느 달북민과 똑같이 강하고 완악하고 정말 뭐 자기 주장이 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날들이 중국에서 했던 그 날들이 무참하게 꺾였고 그러므로 제가 나라는 자아 존재감이 없이 그냥 그 하나님 안에서 저한테 또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섬겨주시는 그런 권사님들 그분들로 하여금 제가 한 사람이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저 신대원에 가서 그 가정을 밟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뿐만은 아니겠지만 오늘 좀 더 특별하게 부모님께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하루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요. 이 땅에 어버이 되시는 한 분 한 분 그 소중함을 또 감사드리고 축복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은 70년, 경량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해 알고 싶어 하루는 목사님에게 찾아가 물었죠. 목사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건가요? 그러자 목사님은 다음날 아침 일찍 등산로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음날 청년과 함께 높은 산등성에 오른 목사님은 가파른 절벽에 서서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절벽 중간에 뻗어나온 나무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벼랑에서 떨어지다 저 나무를 붙잡았다고 생각해 보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겠지요 라고 대답한 청년에게 목사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는다는 것을 알고 나무를 꼭 붙잡듯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믿음을 잃으면 곧 죽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믿으면 그저 더 좋기에 그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잃는 순간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주일 보내기를, 믿음을 놓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놓치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건히 붙들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5월 12일 주일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꽃이 피는 봄날에만 첫 찬송으로 올려드리면서 출발할게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오늘도 은혜를 향한 절박함 가운데 목마른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것인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시간 보내세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을 먼저는 김도연 씨의 목소리로 그리고 피아노와 첼로 연주 찬송으로 함께한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귀한 거 하나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믿음이 아닌가.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그랬죠. Faith is the victory that overcomes the world. 믿음으로 승리를 한다. 믿음을 굳게 가져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데 본문의 말씀은 뭐 간단해요. 순종하라, 겸손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근신하라, 너의 믿음을 굳세게 하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구원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입증하는 거지. 행위. 우리의 좋은 선한 일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 잘 나간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 잘한다고 봉사 잘한다고 남의 욕 안 한다고 일생을 벙어리로 사는 사람, 수백 마일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사람, 두 팔을 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었어요. 왜? 자기가 고통받는다고. 이것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믿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지요. 왜?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석가모니가 성인인지요. 그런데 그는 여덟 가지 도리를 가르쳤지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죽었어요. 예수님 같이

0: 피 흘려 죽지 못했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피 한 방울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행복한 것이다. 믿음은 인생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성경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령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 가지고 사세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바리톤 정민성 씨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피아노 연주 찬송으로 올려드린 후에는 오늘 우리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하는 북녘땅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직면한 어려움과 분단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복음 통일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의 전략을 분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며 복음 통일을 위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군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93편 4절의 말씀이 4절의 고백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위대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로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이번에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3편 4절의 말씀. 높이 계신 여호와는 천둥 같은 많은 물소리보다 더 강하시고 힘센 파도보다 더 강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25년 전 생이별해야만 했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쓴 오늘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0: 고향에 계시는 아버님께 드립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그동안 옥체망강하셨습니까? 그리운 가족들과 헤어진 지도 이젠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25년이 지난 오늘도 항상 그 밥솥을 위해서 늙으신 몸으로도 매일 일하시고 봄철에 소토지를 일구고 밭김을 메고 맥이 없이 돌아오곤 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눈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석탄을 못 사서 밭에서 강에 때를 주워서 불을 떼시던 그 모습 정말 눈앞에 생생합니다. 아버지 나이 이젠 80고령이 훨씬 지났는데 자식으로서 아버님께 언제 한번 따뜻한 음식 술 한잔 부어드리지도 못하고 혹시 감기로 앓으실 때면 물 한 그릇 드리지 못한 이 자식을 욕 많이 하세요. 내가 중국에 올 때 정말 그 깊은 물속에서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었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저 북한 땅이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돼서 우리 하나님이 따뜻한 태양 아래서 모두 아버지와 우리 동생들 그리고 우리 북한의 모든 동포들도 하루빨리 행복하게 살 그날을 위해서 아버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 함께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그리고 내가 오늘 북한 땅에 계신 아버님께 사랑의 편지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 25년 전 헤어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함경북도가 고향인 자매님에겐 밭을 일구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겨울철이면 석탄을 구하지 못해 밭에서 땔감을 주워다 애써 불을 지펴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그날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25년 전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진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매주 이 시간 오픈도어 선교회 김성택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지난 4일 밤 교수님께서는 오늘 방송을 준비하시다 향년 71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헌신하신 교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합니다. 식지 않은 열정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주신 교수님의 믿음의 길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복음과 소망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말씀 이 시간은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유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룻기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했던 노예 출신의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인 광야에서 자라난 광야 세대를 40년 동안 가르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여호수아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세대일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언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은 호기롭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쉽게 말해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주변 국가를 통해서 고통을 가하기도 하시고 또 적과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십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나아가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회개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도 사사기에 보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사시대를 암흑과 같은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암흑같았던 사사시대,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사사시대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의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또 자신이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제멋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한 가정이 룻기 초반에 등장합니다. 바로 나오미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 이민을 선택합니다. 다른 나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이민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이 들자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민을 떠난 이 나오미의 가족은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고향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의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두 아들에게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을 얻어서 장가를 보냅니다. 자녀들까지 결혼을 시켰으니 나오미 부부는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평안하게 노년을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가족의 이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못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또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이방 땅으로 이민을 택했지만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가족의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엎질러져 버린 물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오미에겐 이제 남편도 사랑하는 두 아들도 없습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나오미에겐 두 명의 이방 여인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나오미는 며느리를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며느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한 명,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논리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나오미가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흉년이 끝났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 긴 흉년을 그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과 함께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하지만 고향 땅에 돌아간다 해도 딱히 이 나오미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갈때 모든 재산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룻과 함께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민을 갔던 이 나오미가 돌아왔던 소식이 금방 순식간에 동네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오미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이제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 이름에 걸맞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뜻은 고통, 쓰다라는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기보다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사사시대를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암흑과 같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신경 쓰지도 않는 그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세대. 마치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런 시대.
어쩌면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무질서하고 혼란합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있고 하나님의 법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자신의 법으로 삼으며 가진 불법을 저지릅니다. 결국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그 길로 걷습니다. 국가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절대 다수가 옳지 않은 한 방향으로 향해 거대한 물살과 같이 걸어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거대한 물살을 거스리고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갈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올바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들의 판단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버린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시골까지 온 룻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단한 가지였죠. 당시 보리를 수확하는 때였고 소문을 듣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곡식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리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룻은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자,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니 말대로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이런 천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민족성이 강한 이스라엘의 소수민족으로 이방인으로 들어와 겪어야 할 차별을 대할 때는 또 어땠을까요? 자, 어쨌든 룻은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며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룻이 있는 밭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아스가 인사했더니 일꾼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단순히 인사일 뿐이지만 사사시대임을 감안하면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이런 노숙자들, 꽃제비들이 왜이 보아스의 밭으로 모여들었을까요? 곡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곡식을 거둔다고 하면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한 톨도 빠짐없이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이 일을 대충대충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래서 남은 곡식을 줄수 있어서 이곳으로 모였을까요? 그때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곡식을 대충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뭔가 들킨 것처럼 긴장하고 주인인 보아스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아스와 일꾼들의 인사를 보면 그런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수상하고 이상한 이 밭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말입니다. 무엇이 이 보아스의 보리밭을 꽃제비들의 천국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눈을 크게 뜨고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무엇을 살펴볼까요? 일꾼들을 감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그곳에서 곡식을 주우러 온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을 보아스는 알아챕니다. 그리고 일꾼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이냐? 저 소녀가 누구이냐? 그랬더니 일꾼이 대답합니다. 저 소녀는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의 곡식을 빼돌리는 범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이 일꾼을 부리는 사람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보아스는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에게 더 나은 곳에서 곡식을 가져가라고 배려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이 모압 땅에서 왔던 이 나오미와 룻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이 모르게 명령을 합니다. 저 소녀를 절대 꾸짖지 말고 단 사이에서 줍게 하며 또 그녀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리게 해라. 그 소녀를 위한

0: 그러니까 룻을 위한 배려였던 것이죠. 자, 이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밭의 범인, 한 톨도 남김없이 수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범인은 바로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우선 이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자들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만 차리고 자신의 재산을 위해 이 떨어진 곡식 한 톨까지도 줍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충분히 곡식을 챙길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좋은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아스는 이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룻은 그날 한 에바의 곡식을 얻게 됩니다. 한 에바는 곡식 15kg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룻이 얼마나 많은 양의 곡식을 얻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원한다면 나오미의 무너진 집안을 대신 세워줄 책임이 있는 또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큰 손해를 무릅쓰고 나오미의 집안에 대대로 이어오던 이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나오미의 집안을 세워줍니다. 또한 룻을 맞아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보아스의 삶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 시대가 비록 암흑과 같은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인생은 하나님의 율법이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상상 속에 혹은 이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삶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에게 복을 주셔서 그 집안을 축복하십니다. 앞으로 성경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왕이 등장하는 왕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정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그단한 사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에는 이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바로 이 룻의 집안은 이 보아스의 집안은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보아스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북조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특별히 이웃을 세심히 돌아봤던 보아스처럼 여러분도 우리 주변의 삶에 힘겨워 낙담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아스의 밭 모퉁이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밭 모퉁이를 바라봅시다. 우리 집에 텃밭에 있는 밭 모퉁이를 바라봅시다. 한 톨까지도 아까워해서 모두 수확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 남겨놓아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북조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의 말씀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중에 주신 오늘의 감동과 기도 제목을 붙들며 이 새벽

새벽녘 오늘 주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내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합니다.

5월 12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최저 기온은 신의주가 11도, 평양과 함흥이 10도, 개성이 8도, 청진이 5도, 해산이 3도 되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이 27도, 대구가 26도, 춘천과 서울, 광주가 25도, 평양과 개성이 22도, 강계와 함흥, 해산이 20도, 신의주와 청진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오후에 2.5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남북이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며 나눔과 섬김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펀지는 용도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스펀지를 가지고 설거지를 하거나 바닥을 닦을 수도 있고 우리 몸 곳곳을 깨끗이 닦을 수도 있죠. 또 자동차를 닦기도 합니다. 스펀지가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건 거듭해서 물을 빨아들였다 내놨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 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받아들이고 내놓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 받아들이고 내놓고 하는 일은 상호 의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내어줄수록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어 마음이 비어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충만함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 더 큰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닌 이웃들과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분이십니다.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 부자였다는 록펠러. 그는 52의 나이에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 이런 각종 질병으로 인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나무 막대기처럼 말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그처럼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요. 그때 그의 삶을 바꾼 것은 누가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록펠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당장 자신의 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엄청난 기부를 했지만 그의 재산은 줄지 않았고 놀랍게도 기부를 시작한 지 불과 1년이 됐을 때 그는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는 것을 배우고 나누면서 98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돈 같은 것은 나눠주면 자신의 것이 적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은 나눠줌으로 제대로 살 수 있고 줄수록 커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나누고 함께 누릴 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의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심리학에는 헬퍼스 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 몸과 마음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커다란 기쁨과 활력을 느낀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우리 인생은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높이 쌓아야만 안전할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내 손을 펴서 누군가의 빈손을 잡아줄 때 그 전에는 몰랐던 든든한 평안이 우리 영혼에 차오르곤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덜어냈는데 오히려 마음의 창고는 더 넉넉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창가에 갇힌 공기가 신선함을 잃지 않으려면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내보내야 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그 향기를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친절 한마디,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나에게는 연봉의 숫자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고귀한 인생의 보람으로 되돌아옵니다. 나의 것을 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우리 것을 나눌 때 하늘의 기쁨이 곱해지는 이 아름다운 인생의 수법을 매일매일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내 움켜진 손을 조금만 펴서 곁에 있는 이들의 필요를 살필 때 우리네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으로 빚어질 겁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시편의 저자 다윗에게는 도전과 시험이 정말 많았습니다. 목동 시절에는 아버지의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거인 골리앗과 마주했고 사울 왕에게 추격당했으며 아들 압살롬의 배신을 겪었고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당신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왕이자 목자가 계십니다. 구하시고 격려하시고 공급하시며 매번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지존자이십니다.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신을 그분의 아들, 딸로 왕자와 공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살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베개를 베고 누울 때 근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워 없애십시오. 오늘의 구절을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천천히 말씀의 힘을 받아들이기를 반복하십시오. 숙면에 필요한 평안을 발견할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발견합니다. 주님만이 저를 무사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경 열왕기상을 보면 극심한 가뭄이 닥쳤던 시대 선지자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이란 동네를 찾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했던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지만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기꺼이 나눴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가루통이 비지 않고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내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보잘것없던 떡 한 조각은 나눔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 역시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나만을 위해 움켜쥐고 있으면 그저 한 움큼의 가루로 끝나겠지만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데 사용하면 그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늘의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변의 필요를 살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전한 작은 사랑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리는 시작이 되길 기도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 것이요. 남을 대접하는 자는 자기도 대접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에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교회는 보통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것이 많겠지만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가정의 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며 알게 모르게 모든 면을 닮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자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바울처럼 내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요? 나의 습관과 나의 인격과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적인 믿음에 있어서 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살고 나를 닮게 부끄럼 없는 삶이 되도록 주 안에서 바른 크리스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입니다. 꿈이 없는 이유.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10대 20대를 대상으로 꿈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꿈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196명은 아무런 꿈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196명을 대상으로 꿈이 없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내 적성이 뭔지 모르겠다. 89%.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잘할 자신이 없다. 5%. 꿈을 왜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6%. 생각해보면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였던 시절에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 꿈이 없으면 잘못된 걸까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어른들은 기계적으로 꿈에 대해 묻습니다. 나중에는 적성을 묻고 그 다음에는 전공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10년, 기껏해야 15년 정도 산 아이들이 무엇을 안다고 꿈을 정하고 진로를 정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꿈이 없다는 말이 솔직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며 느끼지 못하면 꿈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꿈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우신 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꿈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해답지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만나 꿈보다 더 위대한 사명을 품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 기도하며 답을 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아이노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박종호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첫 번째 시간 텅 빈 무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 상황 때문에 위대하게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항상 어떤 위대한 사람을 따르기만 했던 한 청년에 관한 것입니다. 그에게 누구든 나서기만 하면 위대한 인물로 부상할 수

0: 있는 상황이 닥쳤지만 그 청년보다 나이도 많고 더 현명한 사람들조차 선뜻 나서지를 않았죠. 결국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이 청년이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제일 막내였던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는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선택된 다른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모으신 사람들은 정말 희한한 조합이었죠. 공통점이 있다면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그중 상당수는 어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부르신 사람들이었고 그들 모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순간부터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우며 이곳저곳을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지켜본 3년은 그의 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한밤중에 붙잡히셔서 재판을 당하시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결국 로마 사람들 손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셨죠. 모든 세상이 자기의 창조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 그 곁에는 오직 몇 명의 여인들과 단 한 명의 제자만이 남아 있었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 도망치거나 숨어버렸습니다.

0: 요한, 제발 그만 좀 할래?
1: 어? 뭐가?
0: 쉿! 목소리 낮춰. 그만 좀 왔다 갔다 하라고. 나까지 긴장되니까.
1: 빌렘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0: 뭘 자꾸 물어. 나도 모르겠다니까.
1: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안 나. 아니, 다들 어디 있었던 거야? 어떻게 그렇게 다 뻘뻘이...
0: 쉿! 알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지.
1: 베드로까지?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가 있지?
0: 몰라, 요한. 나도 모른다고. 오늘 아침에 혼자 넋을 놓고 헤매고 다니는 걸 발견하고 데리고 온 거야.
1: 베드로가 뭐 아무 말도 없었어?
0: 한마디도 안 했어. 우리랑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저 구석에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1: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다니 믿을 수가 없어. 빌리, 이제 우린 어떻게 하지? 어?
0: 요한, 누굴까?
1: 몰라. 나가봐야 하나?
2: 요한, 문 열어!
1: 어, 빌리, 문 열어! 야고보야, 야고보!
0: 확실해?
1: 그렇다니까! 야고보! 형인 줄 알았어.
2: 요한, 빌립.
1: 야고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

0: 다들 조용히 해. 누군가 우리 엿듣고 있을지도 몰라. 야고보, 누구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어?
1: 없었어. 길에 사람도 없고 조용해.
2: 나머지는 다 어디 간 거야?
1: 그럼 지금 여기 5명밖에 없어?
0: 6명이야. 베드로가 저기 구석에 있어.
1: 그럼 다른 6명 행방을 아직 모르는 거네?
2: 5명이야. 그 배신자 한 명은 빼야지.
1: 맞아. 내가 깜빡했구나.
2: 그 이름은 입에 담지도 마.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니까.
1: 예수님 어머니께서는 어디 계셔? 누구 뵌 사람 있어?
2: 내가 같이 있었어. 다른 분들도 같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1: 거기 있었어?
2: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걸 다 지켜봤어. 왜?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게 놀라워? 다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어?
1: 난 그냥 무서워서.
0: 요한, 야고보도 우리도 다 너무 마음이 무거워.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시간을 돌리고 싶어. 도망을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1: 미안해. 내가 너랑 같이 있었어야 했는데.
2: 아니야, 형. 응? 차라리 잘한 일일 수도 있어. 너무 끔찍하고 무서웠거든. 아직도 그 망치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아. 아직도 몸이 너무 떨려.
0: 어떻게 예수님께 다른 죄인들처럼 십자가형을 줄 수가 있지? 죄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
1: 정말 이런 식으로 끝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0: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바로 전날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 나눈 바로 그곳으로 말이죠.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주신 선생님, 나사렛 예수님이 죽고 없는 이 상황을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밖에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그들은 자기들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인가 싶어 숨을 죽이는 상황이 밤새 반복됐지만 결국 아무 일 없이 그 밤은 무사히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다시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1: 요한, 밤새 이러고 있었던 거야?
2: 일어났어? 형,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순 없어.
1: 어디로 가려고?
2: 우선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1: 그래서?
2: 나도 몰라.
1: 갈릴리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2: 돌아가서 뭘 하려고? 고기잡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1: 아니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그거 말고 다른 뭘 할 수 있겠어? 예수님도 안 계신데.
2: 맞아, 예수님이 안 계시지. 그건 나도 알아.
3: 왜 그래? 무슨 일이야?
1: 아니야 빌립, 가서 좀 더 자.
2: 자다니! 지금이 잘 때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지금 우리를 찾고 있을 거야. 우리 당장 여길 떠나야 한다고.
3: 요한, 나도 너만큼 불안하고 무서워. 하지만

0: 내가 언제 무섭대?
1: 좋아, 난 무서워. 아, 됐어? 하지만 요한아, 다른 곳으로 가면 우리가 안전해질 것 같아? 우리가 숨는다고 그들이 우리를 못 찾을 것 같냐고.
2: 아이고, 그만들 해. 그만들 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미안해, 요한. 근데 나도 빌린 말이 맞다고 생각해.
0: 형아, 여긴 지금 너무 위험해.
2: 아니야, 요한. 최소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여기 더 있어야 해. 우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확실히 정하고 움직이는 게 좋아. 더구나 오늘은 안식일이잖아. 성전 지도자들이 혹시라도 움직이는 사람이 있나 눈에 불을 켜고 살피고 있을 게 분명해.
0: 그래, 그건 그럴 수도 있겠지.
2: 그리고 저길 좀 봐. 베드로가 아직도 구석에서 저러고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하면 베드로가 움직일 것 같아? 버리고 갈 수도 없고.
1: 야고보 말이 맞아. 베드로한테 말을 시켜도 대답은커녕 눈도 안 마주쳐.
0: 알겠어. 지금 당장은 뭐 어쩔 수 없네.
1: 그건 그렇고, 요한, 너 예수님 어머니와 다른 여자분들도 같이 있었댔잖아. 지금 다들 어디 계신지 알아?
0: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내일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신댔으니까 가면 만날 수는 있을 거야.
1: 거긴 왜?
0: 예수님 시신을 무덤으로 옮기고 나니 날이 어두워져서 그냥 천으로만 덮기만 하고 향료를 바르지 못했거든.
2: 그럼 내일 아침에 그분들이 다 마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시고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상의해보자.
0: 그래, 알겠어.

0: 그렇게 제자들은 안식일 하루를 더 기다렸습니다. 모두 침울하게 머리를 떨구고 혹시 그들을 잡으러 누군가 갑자기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해하며 조용히 앉아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1: 요한, 이 시간에 대체 누굴까? 어? 글쎄, 그분들이 벌써 무덤에 다녀오셨나?
2: 아이, 설마, 아직 밖이 어두운데. 어떡하지?
1: 어? 이거 마리아 목소리인데? 문 열어봐.
2: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와 무덤에 간다 하지 않았어요?
3: 갔었어요, 무덤에. 근데 요한, 무덤이 비어있었어.
2: 그게 무슨 말이에요?
3: 우리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고.
2: 아니, 그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3: 맞아요.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은 텅 비어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그 천사가 우리한테 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라 했어요. 베드로한테 전해주라고.
4: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2: 베드로 같이 가요.

전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오는 걸 보고 있었죠. 베드로가 먼저 오고 있었는데 어느새 요한이 따라잡더니 결국엔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0: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1: 여기 좀 봐! 요한, 들어와 봐!
2: 왜 그래요?
1: 이게 예수님을 덮었던

0: 헌 맞아? 아, 예. 그 여기 예수님 시신을 모시고 이 천으로 덮었는데.
1: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0: 그럼 설마 마리아 말대로 정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1: 하지만
0: 살아나셨어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라고요.

이틀 동안 그들을 내리누르던 슬픔은 그렇게 다 날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에 흥분한 베드로와 요한은 순식간에 도시를 가로질러 다른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늘, 달과 별, 이 우주 전체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어디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주시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첫 번째 시간, 텅 빈 무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제주 한마음교회를 섬기시는 김병필 권사님입니다.
1: 어떤 청년인데 상당히 남녀하고 내 느낌에 꼭 노숙자 같아요. 사탕 드세요 하면서 한 줌을 줬어. 그러니까 네. 사탕을 받는 바람에 부시시 일어나더니 교회 가자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토요일 날이니까 내일 꼭 나오세요. 그럼 내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내일 아침 거기서 만나자 했더니 예약해서 나는 안 올 줄 알았더니 그거 와가지고 내한테 전화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아직도 어떤 맛 냄새도 나고 아주 그 태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몇 사람이 막 딱 끼고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 애를 사랑하더라니까요. 다 목욕도 싹 하고 이발도 다르게 청년들하고 똑같이 하고 퇴수하고 새벽 기도 오죠. 수요 금요 예배 얻으니 방언도 받고 성령 받고요. 지금은 돈 벌러 다녀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제주 한마음교회를 섬기시는 김병필 권사님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열린문 성결교회 김창환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다윗과 같은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솔로몬처럼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가정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오늘 2026년 5월 10일 5월 가정의 달 둘째 주일입니다. 네, 특별히 이번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요. 예, 나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가 또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시간 열어갑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희미라는 말, 헬라어로 아이니그마, 아이니그마라는 말인데요. 정말 여기에만 나오는 명사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수께끼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에니그마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아이니그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이 가지는 그 수수께끼와 같은 그 불완전함을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은 또한 그 자신의 신앙이나 신학이 희미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웃을 정죄하기보다는 함께 서로 배우며 가겠다는 그런 겸손한 모습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말. 그래서 아직 나도 희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단어가요, 찬양을 뜻하는 명사 아이노스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였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때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수수께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 또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이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그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참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말은 오늘 말하는 그 수수께끼 같다. 희미하게 보인다. 이 표현. 그죠? 예. 네. 아이니그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알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은 정말 인생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죠. 근데요,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꼬여있는 것 같고 지금 내 눈에는 안 되는 것 같은 이 상황.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으로 내 상황을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모든 수수께끼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먼저 가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나 혼자 달려간다 생각하지만 언제나 주님이 먼저이셨습니다. 가족이 모두 잠든 시간에 가장 먼저 일어나 일터로 나갈 때 남들은 다 자는데 나는 일하러 간다 외로워하지만 이미 주님은 나의 일터에 가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외로움은 언제나 사실이 아니라 느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실은 주님과의 동행이었고 나의 느낌만 혼자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느낌보다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이 그 느낌을 이기게 하소서. 그래서 가장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작아 보이는 그 일 뒤에 숨어 계신 거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작은 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큰 움직임이 있었는지 깨닫게 하소서. 작은 일 속에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나의 작은 노력이 위대한 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시도하게 하소서. 작은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작은 친절을 베풀게 하소서. 작은 미소를 던지게 하시고 작은 악수를 청하게 하소서. 그렇게 내가 커가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나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가슴 뛰는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김다위 목사님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의 한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화와 음악과 SNS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치관이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세속적으로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세이렌이 나옵니다. 이 세이렌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을 노래로 매혹시켜서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존재죠.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세이렌이 사는 섬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는 선원들의 길을 밀랍으로 막게 하고 자신의 몸은 돛대에 묶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 줄을 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세이렌의 유혹은 미래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것, 그 노래를 들으면 더욱 현명해지고 위대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길을 막았고 오디세우스는 귀를 열었지만 몸을 묶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미혹되지 않고 가던 길을 따라 귀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이렌의 목소리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유혹입니다. 마귀는 믿는 이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데 능합니다. 마귀가 하는 미혹의 본질은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룩은 하나님만 보는 것, 즉 싱글 포커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거룩한 자요. 아내만 바라보는 남편이 거룩한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반대는 시선이 나뉘는 것, 분산되는 것,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미혹의 본질이죠. 이는 거룩한 백성들을 다른 나라 백성처럼 만들기 위한 전략일 것입니다. 네, 김다희 목사님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책의 한 대목이죠.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해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서 깨닫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왜 잃게 됐나? 거기서 왜 쫓겨났나?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코스모스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그 세상을 사랑하는데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뱀이.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저거 한번 봐봐봐. 저거 남은 것도 괜찮아. 이렇게 유혹하죠.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때로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 이거 먹으면 더 잘 될 거야. 욕심을 예, 안에 불어넣죠.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전략이 뭐냐. 인간이면 가지게 되는 그 소유와 획득에 대한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내가 더 가져야지. 소유해야지. 저거 획득해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분산이 되고 나누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전략에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궁금해요. 이제 함께 하실까요? 오늘 궁금증은 아주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런 미혹을 또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뭐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후에 범죄는 죄가 되지 않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범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구원받았노라고 하면서 성경이 금한 계명들을 상습적으로 범한다면 구원을 벗어난 행위임은 물론 윤리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됩니다. 그런 교리를 내세우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단으로 판정받았고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던 집단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죄 지어도 된다? 야, 이거는요, 성화의 개념도 없고요. 정말 구원의 개념, 그 구원의 신비와 죄사함 받은 사람의 은혜에 대한 것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 구원, 그리고 현재 구원, 그리고 미래 구원이라는 것이죠. 세 가지 시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진행되고 있으며 장차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런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죠.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의 도를 지키지 못한 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배신자의 길을 택하죠. 최초의 사람 아담도 범죄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짐짓 범죄란 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범하는 죄를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하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를 조장하고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비성경적이고 이단적 발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바른 신앙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고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을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의 내지와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약한 존재여서 악한 영에 휘둘리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죄의 유혹과 사탄의 집요한 도전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거짓된 교리로 혹은 그런 사상으로 미혹하는 분들을 경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네,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죠? 사실은 가정을 행복하게,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물질의 풍성함이 필요하니까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요. 예,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는 거야. 예,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니까 좀 인내해라 참아라 하면서 자꾸 가정을 후순위로 뭐 남편과 아내를 뒤로 자녀들을 후순위로 밀어버려요. 사실은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건데 말이죠. 돈이 목표가 돼버려서 이렇게 되면 예,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을 왜곡시키고 뒤틀리게 만들고 주객이 전도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역 자체 그 일이 또 목표가 돼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있게 돼요.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주객을 전도시키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나누는 존재. 오히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들을 뒤로 밀게 만드는 그런 음성, 그건 미혹이고 그런 감정은 사단이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거지. 사역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찬가지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도 돈을 벌러 아침부터 나가는 것도 우리 가정을 좀 잘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게 목표지. 일 자체가 목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단의 역사다. 꼭 기억하시고 한번 우리 삶을 다시 재정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한 주간도 이 5월 한 달도 천국을 땅에서 경험하는 복된 삶, 복된 가정, 천국 가정을 만드시고 경험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증언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가정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장례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샬롬.

0: 김병필 권사님입니다.
1: 어떤 청년인데 상당히 남녀하고 내 느낌에 꼭 노숙자 같아요. 사탕 드세요 하면서 한 줌을 줬어. 그러니까 네. 사탕을 받는 바람에 부시시 일어나더니 교회 가자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토요일 날이니까 내일 꼭 나오세요. 그럼 내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내일 아침 거기서 만나자 했더니 예약해서 나는 안 올 줄 알았더니 그거 와가지고 내한테 전화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아직도 어떤 맛 냄새도 나고 막 아주 그 태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이 막 딱 끼고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 애를 사랑하더라니까요. 다 목욕도 싹 하고 이발도 다르게 청년들하고 똑같이 하고 회수하고 새벽 기도 오죠. 수요 금요 예배 오더니 방언도 받고 성령 받고요. 지금은 돈 벌러 다녀요. 그 애를 친동생같이 막 그렇게 일일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걸 가르쳐주고 몸 관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그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덜 받겠어요. 아유. 부모도 포기한 아들인데 근데 교회에서 사람이 내가 바뀌어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저는 나이는 벌써 집에 나이로 86살이에요 그래도 마음은 자꾸 전도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젊은 줄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전도하는 게 가장 꿈이에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제주 한마음교회를 섬기시는 김병필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가장 힘든 때는 언제입니까? 인간관계, 자녀 문제, 건강,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가장 힘들 것입니다. 영적 공허함이란 하나님을 믿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없을 때,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 이런 영적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거나 열심히 노력함에도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기지 않고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 영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앙인들에게도 일어나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에게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욥입니다. 욥이 환난 중에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난해진 것, 가족들에게 재난이 일어난 것, 친구들의 정죄 등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욥의 환난 중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 그에게 가장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욥과 같은 영적 어려움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했다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여 아내 사라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다 가드 왕 아기세게로 가서 거기서도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느끼자 실성한 사람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엘리야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죽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삭, 야곱, 요셉 등 대부분의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조상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욥이 비록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었지만 그는 그가 가는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여 아내를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사고를 쳤고 수습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계셨고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엘리야도 광야로 도망하여 두려움, 굶주림, 피곤함으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고 그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셨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와 같이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여 실수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만날 수도 없었던 하나님. 힘들 때 그렇게 찾아도 응답이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을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며 고백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옆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도 보이는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다윗도 영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모두가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떨어질 수 있고 무관심 속에서 지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믿는 것도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욥과 신앙의 인물들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를 본문으로 16번째 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가끔씩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사실 우리의 판단이 꼭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하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것이 어떤 모든 것을 겉으로 보이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꼭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보면은 우리 교회 이름도 그러하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만의 신앙이,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나를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겠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나를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아, 참 저 사람 같으면은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게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준점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전체 제목을 오직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봐야겠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도 않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유일한 그러한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준이 있다면은 진리가 있다면은 많고 많은 것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점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따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얼마나 우리가 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참 우리가 실망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충성스럽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충성스럽다고 여기시는 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좀 덜 충성스러운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그렇게 저를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예,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가끔씩 우리가 아, 참 저분은 특별한 분이다. 야, 저분은 진짜 충성스러운 분이다. 는 그런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교하자면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우리는 충성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최장로님이 무익한 종이라 하면은 무익한 종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흉내내지 못하는 일을 제가 볼 때에 장로님 특별하셔요. 20년이 넘도록 제가 세간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충성스럽잖아요. 그런데 무익한 종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다 그렇게. 이 세상은 참 끊임없이 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져가는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한 열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떻게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자면은 주님이 우리를 보정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보정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122절 전반부에 나타난 이 말씀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16번째 연의 핵심 규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21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마치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박해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뭔고 하면은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사오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신약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금식을 했고 나는 구제를 했고 나는 기도를 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행동을 한 내 자신임을 압니다 하고 그렇게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죠. 이것은 자기의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기도를 참된 기도로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아니, 누구라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의롭다고 여길 만한 욥이라도, 다니엘이라도, 심지어는 요셉이라도, 그 어떤 성경에 괜찮게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의에 근거한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냐? 왜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시인의 선한 양심의 증거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알고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에, 신약성경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빛 가운데에 행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빛 가운데 어떤 시원찮은 존재일 수 있지만은 주님, 내 중심은요. 나는 빛 가운데에 살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많은 여러 가지 국면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를 보여주는 말이 아니고, 아, 그냥 내가 하나님 이 정도 착하게 살았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언약 질서 가운데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낯설지 않은 익숙한 단어로 새겨질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성경의 이 표현이 놀라우리만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뭘 행했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여기에 오니까

다윗의 왕권에 가장 키워드가 뭔가 하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왜 너를 부르신 줄 아냐? 내가 너를 왜 택한 줄 알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뭐를 행한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선택한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여기에 의와 공도라는 표현은 그 순서는 바뀌었지만 왜 번역을 하다 보면은 바뀔 수도 있지만은 정의와 공이라는 말이 시편 119편 121절에 나오는 여기에 정의라는 말은 영어 말로는 justice라는 말이에요. justice. 정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히브리 원래 단어로 여러분들이 아마도 들어봤을 거예요. 미시파트라는 말이에요. 미시파트.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의 최종적인 판결 내지는 결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판사가 내리는 판결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정의라는 말은 사법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한다. 다시 말하면은 억울한 사람을 적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때때로 탈북자들을 만날 경우가 있어요. 탈북자들이 한국에도 오고 미국에도 꽤 많이 가 있거든요. 근데 탈북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믿음의 자리에 놓이게 되면은 정말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게 뭔고 하면은 용서라는 단어예요. 왜? 그 탈북의 가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당했던 그 수많은 그런 억울한 일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탈북자들은 그들만 생각하면은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다. 그것이 참된 신자다. 그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을 받아 수용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왼수입니다. 그렇게 악독할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억울해서는 안 될 자들이에요. 누구든.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판결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원하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도 대단히 의로운 그러한 일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연약한 자에 불과하지만은 우리는 누구 뒤에 숨을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억울한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의라는 것, justice,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억울한 사람이 별로 없는 사회. 그 말이에요.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렇지 못하면은 억울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가득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들린다는 거죠.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공의라는 말은 righteousness라는 말이에요. 의롭다. 의라는 말. 의. 이 말은 올바르다는 말이에요. 올바르다. 그런데 이 올바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올바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다. 그것이 창세기에는 공도라고 번역을 했고 시편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공이라고 번역을 한 올바른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잘나고 착하고 괜찮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때문에 결단코 파괴될 수가 없는 언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깽판을 치고 내가 아무리 불륜을 저지르고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 강도질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하시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됐다. 오늘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이제부터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예.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은 그게 한계가 있다는 그 말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번 따라 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약속의 신실하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에 우리를 어렵다 여겼고 그 올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고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충성되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 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나 저 사람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 저 사람 좀 인간미가 없어. 그렇지만은 내가 인정하기 싫지만은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지 못한 뭔가가 있어. 윤리적으로 뭔가 우리보다 더 나은 바가 있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면